0: 你们都快呀、啊！
1: 我愿意。
0: 我什么都没看见。哎，我姐求婚了，姐，姐，我永远在你身
2: 歌的全宇宙。

啊，2025年的4月8号，什么都没发生。我过了一个平静而又幸福的一天，谢谢大家，我是王主任。

小米说这是想碰瓷儿吗？因为工作不稳定，还是想找个长期饭票？就一看人家男方和家里就都不满意你，是那么回事儿。

0: 윤조 기가 환영사를 하고 포산시 정격 부주석이며 선수가 한 무대에서 기량을 교렸으며 예선을 거쳐 6명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조제 부합부,
1: 경기장 운영관리 등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군중건신활동전개, 사회체육조직발전, 체육산업육성 등 삽시달 상황과 전민건신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과 문제를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담위

0: 서 집법검사소는 우리 시의 전민건신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관철 실시를 둘러싸고 담고 같은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도시갱신, 낡은 소구역 개조와 결부해 건신장소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도시와 농촌의 건신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해 군중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신기지에 대한 상시와 순찰검사, 보수, 갱신의 표시식 관리 기제를 구축하고 관리 보호 책임을 다져 군중들의 건신 안전을 보장하며 공공체육 장관의 개방 운영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연변리그 축구 경기 브랜드를 강화하고 조선족 전통체육과 빙설운동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본토의 우수한 군중성 체육 경기를 육성해야 합니다. 시장화 운영 방식을 모색하고 부대 경기 정책을 보완하며 기업과 사회조직이 경기 주최와 경기장 운영의 참여도와 도시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줌으로써 전시 전민건신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1: 8월 20일 우리시는 소수민족 전문 기술인재 특별양성계획 출발 전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양비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좌담회에서는 우리시의 특별양성사업 전개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2025년 길림성이 전국 소수민족 전문기술인재 특별양성계획에 정식으로 포함된 뒤 우리시는 수강생 3명을 선발 추천해 대련리공대학, 절강대학, 천진중리학대학에 가서 일터를 떠나 연수하도록 했으며 현재 학업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2026년 우리시는 또 2명의 특별양성 추천 명액을 확보했습니다. 시 20집단 최빈과 건공시키고 좋은 형상을 수립해 연길 전문 기술인재의 훌륭한 풍모를 보여줘야 합니다. 파견 단위에서는 외부 양성 복귀 후 활용의 폐쇄식 기제를 구축해 양성 참가 인원들이 배운 것을 실제에 활용하고 인재마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0: 8월 26일 시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는 우리 시의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대해 집법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집법검사조는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 공원가도 원법사회구역, 시청소년 활동 중심을 찾아 각 지점에 민족단결 선전교육, 민족문화 교류 융합, 기층진지 건설 등 사업 상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기층에서 조례 관련 사업을 관철하는 구체적인 조치와 실제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조담회에서 집법검사조는 우리 시의 연변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관철 실시 상황을 둘러싸고 교류하면서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0: 관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큰 관심을 보여서 세월, 눈썩이 성량이 어머니 70편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3분의 2가 바로 첩보 드라마입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이 활기찬 한일전쟁 드라마, 첩보 드라마의 배후에는 성숙한 영업, 판매 생산 라인과 애국이라는 정서가 그 뒤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은 문화의 트렌드와 자본의 추구로 인해 생겨난 산물인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일전쟁 시기에 대한 특수한 정감과 역사관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단순한 오락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그러한 드라마 작품들입니다.
1: 네.
0: 지난 세기 격동의 연대를 현님과 스리를 곁들인 프레임으로 그려내고 있는 이러한 작품들이 중국 드라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린 영상물의 출연이라고 평론가들은 첩보 드라마의 출연을 반기고 있습니다.
1: 네.
0: 전용선이 첩보 드라마는 이런 풍토에서 태어난 경전 작품입니다. 이 많은 중국의 첩보 드라마 중에서도 악권은 전용선이 낭떠러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0: 드라마는 일본의 침략과 국민당이 횡포에 맞서 싸우는 공산당 특공 인원인 주우리 활약상을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사랑과 증오, 음모와 배신을 현념과 액션을 곁들인 프레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1: 네.
0: 다른 드라마들에 비해 총격전이나 동작신 같은 것이 적습니다. 미녀들이 선정적인 유혹도 없어요. 하지만 30여 집 되는 동안 내내 마음을 졸이며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1: 네.
0: 전용선 씨가 심혈을 쏟아 부은 탄탄한 스토리와 조연들이 웅신 깊은 연기가 돋보이는 드라마입니다.
1: 네.
0: 낭떠러지는 상영된 후 제18회 상해 TV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드라마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1: 네.
0: 작품은 이밖에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여주연상을 휩쓸며 그해 중국 최고의 드라마로 선정되었습니다.
1: 네.
0: 준엄한 항일전쟁 14년 동안 동북지역이 항일대중들에 대한 감동적인 사용과 역사를 오늘 기억할 가치가 있어서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다고 전용선 씨는 그 창작 이중을 밝혔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 후에도 이제 전용선 작가는 또 한편의 첩보 작품을 써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죠?
0: 네, 이번에는 영화 시나리오입니다.
1: 네.
0: 예, 바로 벼랑 위에서 쉐이아 주상입니다.
1: 네.
0: 벼랑우에서는 당시 온통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영화의 거장인 장예모가 메가폰을 잡았고,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출연했고, 11억이라는 억소리 나는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1: 네.
0: 저도 이 영화에 대해 CD로 갖추고 있었지만, 이 영화만은 참말로 오랜만에 영화관으로 가서 봤습니다.
1: 네.
0: 초대형 설비 대형 스크린으로 봤는데, 그야말로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30년대 할빈에서 일제히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폭로하고 그 증언자를 구출하기 위해 급파된 우리 특공대 대원들이 구출 작전을 펼치는 와중에 보여준 또 특공대원 주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드라마에서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결말에 대해 관객들도 화약 냄새의 피비린내를 감지할 수 있겠지요. 첩보물이 주는 그 박절한 호흡 때문에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격동기를 온몸으로 헤쳐나가는 영웅 인물들이 평범하지 않은 모습, 그들이 겪는 정과 한을 여느 장르보다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작품 벼랑우에서는 긴박한 와중에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짧은 편폭이지만 가장 관객들이 눈물샘을 건드린 부분이라 할수 있죠. 외표는 철로 만들어진 특공대원들 같지만 그들도 권력의 정이 있고 그 깊은 정을 대를 위해 버리는 부분이 특공대원들이 진 모습을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첩보물에서는 굳은 신앙과 용감한 희생, 그리고 자기 안위를 위한 반역 등 누르별별 생동한 캐릭터와 사건들이 목숨을 건 대결.

0: 중에 역력하게 그려집니다. 그 와중에 인간의 인성이 실루엣이 아닌 뒷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첩보 소지를 좋아하는 것은 파란만장하고 긴장감 넘치는 줄거리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절벽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 인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가식과 꾸밈도 통하지 않는 그 진실한 상황을 쓰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전영선 씨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전영선 씨는 또 나는 단지 장르물이 흥행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다. 인물을 일상이 무사 안일 속이 아닌 특정적인 극한 상황에서 그려내며 실현이던 인물에서의 사실 여사의 첩보 드라마 같은 장르물들은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1: 네.
0: 관중들이 갈채를 올리는 수작도 있겠지만 저수준의 작품도 상당수 보입니다.
1: 네.
0: 그중 우리 한길 역사를 그냥 액션물이나 코미디물처럼 만들어버린 소위 항일 신극들이 바로 그 일례라 하겠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병폐를 보면 당시 강건한 시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에 앞서서 흥행과 상술을 앞세운 기상천외한 스토리와 또 배우들이 경박한 연기 때문에 관객들이 탐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현란한 액션이 있으나 인물의 성격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금을 몰부은 CG 특수 효과 처리는 있지만 시대상과 역사 배경이 진실한 현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순수 문학도 좋고 장르 문학도 좋고 우리 작품들은 순수물, 오락물 여러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신앙과 주의를 위해 육골이 쓰러짐도 마다하지 않은 전형적인 영웅 인물들을 담아내는 것도 중견 작가들로서의 임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도 좋고 문학도 좋고 모든 장르는 또한 모두 인간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란 개념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관중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 내심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력, 배려심이 작품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매체로 보면 저희 작품 중에는 여느 첩보물에 비해 총격전이나 동작신 같은 것이 적습니다. 하고 전영선 씨는 말했습니다. 이번이 영화 벼랑 우예서를 두고 그러한 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호불호가 엇갈리는 와중에 현재의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이 관객들과의 양식과 감각은 사회를 구성하고 문화의 양상을 결정지운다는 점에서 장르물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영역이지요.
1: 네, 그렇죠. 로신 문학상 수상을 두고, 네, 본격적인 화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로신 문학상은 전영선 개인의 창작 인생에서, 네,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그동안, 네, 극작가로 대중에게 더 많이 알려진 그가 소설로 휘게하게 된, 네, 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전영선 작가의 수상 소식을 접하고 저는 제일처럼 기뻤습니다. 개톡으로 축하도 보냈고 수상 이후 여러 매체에 그의 수상에 대한 소감도 까흔히 읽었습니다. 소감에서 전영선 작가는 수십 년 동안 글을 써오며 중국문단 최고의 영예의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 이것은 단순한 영예일 뿐만 아니라 내가 수십 년 동안의 문학관과 미학에 대한 긍정이기도 하다. 나의 작품을 위대한 이름인 로신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슴 뛰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수상작 비밀은 25년 만에 문학 창작으로 돌아온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동안 전영선은 극작가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수십 년간 영상 각본 작업을 해오면서 소설을 쓸 겨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10월 잡지에 발표했던 중편 소설 여동생이 마지막인데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누님과 함께 신윤동주의 시집 별 새는 밤을 번역했고 그의 한 일은 모두 드라마와 모두 다 동북과 관련된 소재들입니다. 아마 신문사 기자로 일한 적 있는 경력 때문일까요? 그는

0: 역사 기록물에 큰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곳을 다니며 그곳이 지방지와 문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조선족 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말솜씨가 뛰어나고 학식이 있어 보였다고 회고록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마지막 그리움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전영선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민과 같은 항일 여전사를 여러 번 직접 취재하면서 많은 현실적인 항일 소재를 얻었던 것입니다. 현실주의 글쓰기에서 전영선은 논리 진실과 정서의 진실을 지켜야 하며 진심으로 그 사건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 인물과 사건을 토대로 기초를 다지면 상상력이 더욱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상자 비밀을 집필하면서 전영선은 접할 수 있는 절만이 자료는 거의 모두 다 읽어보았다고 했습니다. 전영선의 안중에 항일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절만은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중화민족의 운명이 뒤바뀌던 그 시대에 절만은 순교자의 자세로 침략과 착취, 억압에 맞서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당시 신여성이었고 전국 여성 해방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절만은 가난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그 지역이 부호였습니다. 어린 시절 발을 묶는 전통을 거부하고 집이 머슴들에게 강의를 열어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그 순간부터 그녀가 평범하지 않은 아이임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대의 반항자이자 모든 것에 맞선 사람입니다.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남들이 갈망하는 안락한 생활과 부를 포기하고 가난과 고통, 불안정하고 떠도는 삶,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혁명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중국 민중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위해 죽고 자신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전설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녀의 개인사를 통해 그 시대의 신년성이 정신적 궤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영선의 소설에서 역사적 사실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역사의 진실을 살리려고 그는 애썼습니다. 소설은 위만주국 경찰 디덕용과 저자 나등 여러 가지 시선으로 진행됩니다. 1936년 여름 할빈에서는 당시 위만주국 전역을 백학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리에 중상을 입은 여성 유격대원 일명 아가씨가 경찰들이 두터운 감시망 속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연루된 경찰과 간호사들은 운명이 급격하게 뒤바뀌었고, 기덕룡을 더 많은 독자들을 위해 제가 여기서 스토리를 더 많이 밝히지는 않겠지만, 소설 비밀은 이렇게 한 개인의 운명과 민족의 생사가 맞부딪히는 거대한 시대 속에서 충의와 배신, 한 사람의 희생과 대중을 위한 양심적인 선택, 그리고 인성이 빛을 파헤쳐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비밀이라는 이 제목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0: 전영선은 소설 집필 초기에 제목들을 몇 가지로 구상해 봤다고 했습니다. 전달하거나 쉽거나 더 신선한 느낌이 제목들도 있었지만 여러 차례 고심한 끝에 최종적으로 비밀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목보다 눈에 띄고 놀란 느낌은 없지만 이 텍스트에서 가장 어울리고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다시는 꺼내서 말할 수 없는 비밀도 있고 세월에 묻혀 영원히 답을 알수 없는 비밀도 있고 여러 겹의 비밀이 서로 얽혀있는 모습은 인생사와도 같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작가의 앞으로의 창작 계획은 어떻게 될지, 또 비밀 이 영상화 작업은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0: 네, 지금 문학과 영상 모두가 침체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0: 그렇다고 인간이 정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문학과 영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영선 작가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상업이 쇠퇴한 큰 원인 중 하나는 문학을 등한시하고 멀어지며 오직 오락만 추구하고 시장에 맹목적으로 영합했기 때문이라고 전영선 작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학이든 영화든 정신적 속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정신적 차원이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앞으로 중편소설 비밀이 영상화 작업을 추진해 보련다고 전용서는 매체와 인터뷰는 길은 없다고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동업자로서 문학에 대한 믿음과 자세를 다시 가져봅니다.
1: 네, 그래요. 첩보물의 수작이라 정평되는 드라마, 네, 낭떠러지, 영화 벼랑무에서의 또 이어서 로신문학상 수상작 비밀에 이르기까지 독자와 관객들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는 작가의 또한 부의 우수한 작품이 나오길 미리 축복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혁 작가님과 함께 전용선 작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사 속 영웅과 인간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담긴 그의 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1: 배 가라앉히려고 공원으로 산책을 갔는데 연못가에 줄지어 자리 잡은 능수보들을 바라보며 온갖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푸르른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들은 부드럽고 길게 뻗어 땅 가까이까지 휘늘어져 있었고 느리게 흔들리고 움직이는 모양을 뜻합니다. 길고 부드럽게 늘어진 대상이 바람이나 물결에 닿아 반복적으로 부드럽게 출렁이는 광경을 생생하게 담아낸 표현입니다. 련못가 능수보들은 넘늘거리다의 뜻을 가장 잘 보게 됩니다. 넘늘거리다는 버드나무 가지 외에도 길게 늘어진 다양한 사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걸린 긴 비단천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긴 수염이 달린 수초가 물결에 휘감기는 모습, 길게 늘어진 등나무 덩굴이 바람에 흔들리는 광경까지 모두 넘늘거리다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흔들리다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넘늘거리다는 반드시 길게 휘늘어진 형태라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빠르고 격한 움직임이 아닌 길게 휘늘어진 물체가 바람에 느리고 부드럽게 출렁이는 모습을 담은 넘늘거리다는 고요하고 정겨운 자연 풍경을 살려주는 매력적인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공원이나 강가를 산책할 때 휘늘어진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오늘 배운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자연 풍경이 훨씬 섬세하고 아름답게 다가올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 제2권이 출판 발행됐습니다.
0: 습근평 총석이 위탁을 받고 리강 총리가 서장 기롱에 도착해 재해구조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1: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 정치를 관철 실시해 각계가 서장 기롱현 산사태 긴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72차 위원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1: 보도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당사문헌연구원이 편집한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이 최근 중앙문헌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대국에 입각해 문화건설을 국정운영의 핵심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했고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판단을 창의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시대에 어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또 어떻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견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에 체계적으로 답해 습근평 문화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문화사상은 신시대 당이 문화건설을 이끌어온 실천 경험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막스주의 문화이론의 혁신을 추진한 중대한 성과입니다. 이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문화편을 구성해 신시대 새 노정의 선전 사상 문화 업무를 잘 수행하고 문화 번영을 촉진하며 문화 강국 건설을 추진하는 데

0: 명백한 사상적 무기와 과학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 한국 여러민족인민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근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는 데 권위 있는 교재를 제공했으며 광범한 당원, 간부, 대중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사상정치 행동면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과 높은 일치성을 자각적으로 유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발전의 길을 견제하며 전민족의 문화혁신과 창조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문화적 자부심과 자강을 끊임없이 추진해 사회주의 문화의 새로운 휘황을 이룩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력한 사상적 보장, 강한 정신적인 힘, 유리한 문화적 조건을 제공하는 데 대해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습근평 총석이 위탁을 받고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원 총리 리강이 관련 부문 책임자들과 함께 27일 오후 소장 기룡현 기룡진의 산사태 피해 지역에 도착해 재해구조 작업을 지도하고 재해구조 인원과 피해 지역 민중들을 유문했습니다.
0: 네팔에서 26일 산사태가 발생해 우리나라 서장자치구 시가지시 기롱현 기롱검문소에서 중대한 인명피해와 연락두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관철 실시해 분초를 다투어 해당 지역으로 돌진해 긴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후 국가재해방지 재해감소 및 구조위원회와 응급관리부는 국가 2급 구조 비상대응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종합소방구조대와 중국 안능, 중국 전건 등 각종 공정의 인력 천여 명 정도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27일 중국 안능은 8명의 선발조를 파견해 위성 휴대국, 탐지 무인기 등 탐지 장비를 상승 속도를 구체적으로 관측할 계획입니다. 서부 전구 공군의 운 20 운수기 한 대가 전구 지휘소조를 탑재해 27일 서장의 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군을 조직 지휘해 재해 공동구조를 진행하게 됩니다. 2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는 누적 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고 여러 차례의 무인기를 동원해 구조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서장 소방구조총대는 무인기 3차원 모델링, 열영상 탐지 등 과학기술 수단을 활용하는 한편 인력 수색과 결부에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성 응급관리청은 잉룡 응급통신 무인기를 긴급 투입해 서장 현지에 잉룡 응급통신 무인기와 협력하면서 재해 상황 조사, 응급통신 보장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재해 지역의 공중생명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천성 응급관리청 과학기술정보처 1급 주임과원인 류홍구는 우리 비행기에는 석대 통신사의 기지국이 탑재돼 지면 각 지역의 신호를 모두 포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천의 항공기와 서장의 항공기는 이어서 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연계지원체계가 형성됐습니다. 전방지휘부는 2차 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위험부담 민원 5개 마을과 2개 공사반의 주민과 노동자 총 499명을 질서있게 4개 临시대피소로 이동시켰고 기롱통상구의 위험구역 마을과 공사 현장도 모두 철수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장 국경검사본부 시가체 국경관리지대의 기롱국경관리대대 필기 교도원은 경찰과 향정부 그리고 촌민위원회 관련 일꾼들이 다 동원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대중들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관련 책임자를 서장으로 파견해 의학구조와 응급처치 업무를 지도하도록 하고 서장자치구와 회동해 의료보건 자원을 총괄 조율하고 수시로 부상자 구조 준비와 혈액보장을 잘하도록 관련 병원을 배치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국가 긴급 의학구조팀도 수시로 증원할 수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중국지질조사국과 서장자치구 자연자원계통의 45

0: 지질재해 응급 전문 기술자들이 27 재해 위험을 조사하고 빙하 붕괴 하류의 도랑과 통상구 지역의 재해 발생 범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세코에 대한 조사와 관측을 전개하면서 촌민 대피소, 변형된 사면, 구조 통로, 고위험 빙호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구조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관련 부문과 협력해 예방 조치를 제정할 것입니다. 27일 저녁 수리부는 프로 부창 장부 언세코의 발전 추세와 잠재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언세코 위험 상황 처리와 서장 기롱 산사태 재해 긴급 구조와 수리 지원 작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2차 위원장 회의가

0: 현대 외사위원회 조임위원 루군금의 휘보를 총치하고 조약 비준 결정초안 대리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개별적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보고와 이민안 심의 상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료기 비서장의
1: 정문영의 기초적인 업무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한층 더 부각됐습니다. 법무부 허리열 부부장은 9차 5개년 계획 시기에 법률 보급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 대국에 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법치선전교육법의 관철 실시라는 주선을 중심으로 대중의 법치 소양 제고와 전사회의 법치 신앙 양성이라는 핵심 목표를 겨냥한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전사회가 법치를 숭상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계약을 존중하고 공정을 수호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위를 부부장은 앞으로 9차 5개년 시기 법률 보급 계획의 관철 실시와 법치 선전 교육법 실시를 일괄적으로 배치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허위를 부부장은 사건을 통한 법률 해석과 법률 보급을 견제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과 사안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법치 해석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 보급을 기층관리, 분쟁 조절과 해결, 업계 관리의 전 과정에 편입해 업무 처리 시 법에 의거하고 문제 발생 시 법을 찾으며 문제 해결 시 법을 활용하고 분쟁 해소 시 법에 기대는 방식이 진정으로 일상화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국가통계국이 27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 총액이 4조 5,800억 원을 넘어 동기 대비 17.6% 증가했습니다. 공업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배경에서 1월부터 7월까지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영업소득이 동기 대비 6.5% 증가했고 규모 이상 공업기업 리온이 동기 대비 17.6% 증가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셰리언 연구원 공업경제연구소의 관병 소장은 기업 리온이 비교적 빠른 증가시를 요지하는 리온은 한편으로는 영업소득의 안정적인 증가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업기업의 단위당 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영업소득 리온율이 2023년 이래 역사 동기 대비 최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인공지능 플러스의 확장이 가속화되고 연산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관련 제품의 수요 증가는 가격 인상을 끌었고 인공지능 생산, 응용과 관계되는 전자업계 리온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전자업계 리온은 동기 대비 1.1배 증가해 규모 이상 공업기업 리온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주요한 지탱으로 되었습니다. 관병 소장은 그중 연산력 칩과 조장 칩을 대표로 하는 집적 회로 업계의 리온은 동기 대비 18.5배 증가해 전체 전자업계의 리온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80%에 달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첨단 기술 제조업의 견인 역할이 뚜렷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제조업은 산업망, 가치사슬의 중고급 단계로 전환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업의 리온이 동기 대비 50.1% 증가해 전체 규모 이상 공업 리온의 증가를 9.6%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 북경 비수도 기능 해소 중점 프로젝트로 북경과학기술대학, 북경교통대학, 중국지질대학, 북경림업대학 웅안캠퍼스가 내년 9월에 개학을 맞게 됩니다. 학교 건설은 이미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4개 대학의 건축구는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북경림업대학 웅안캠퍼스 건설지휘부 상무부지휘장 리아구는 올해 말 내년 초에 준공을 마칠 예정이라고 표했습니다. 리아군에 따르면 학생생활구역 부분은 2027년 1월에 준공되고 교수청사는 내년 5월 30일 전에 준공되며 시정시설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전반 신형의 캠퍼스 모습이 대중에 공개될 것입니다. 북경과학기술대학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부교장인 성과임이는 2027년 9월 5천여 명 2027년급 본과 석사 신입생들이 웅안 캠퍼스에 오게 되고 2028년 9월 만여 명의 2028년급 본과 석사 박사생들이 웅안 캠퍼스에 입주해 한 학교 두 구역의 협동발전 운영구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0: 북경 림업대학 웅안 캠퍼스 계획건설 지휘부 상무부지휘장 리하구는 특별히 공기질에 대해 언급하면서 원자재로부터 건설 입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엄격한 검사를 진행해 공기 수준이 국제 수준보다 더 월등하도록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지질대학 조지단 교장은 웅안 캠퍼스와 함께 캠퍼스는 서로 다른 사명을 짊어지면서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표했습니다. 조지단 교장은 북경 캠퍼스는 지구 과학 분야의 첨단 혁신 인재 양성 기지와 국제 지구 과학의 교류 센터로 육성하고 웅안 캠퍼스는 지구 과학을 지구 시스템 과학으로 확장해 신흥 교차학과의 발전에 조력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1: 자연자원부가 27일 전국 모든 육지 국토를 포괄하는 최초의 국가급 기하 기준 용상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디지털 중국 건설에 튼튼한 시공간 데이터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도시 관리, 위치 안내, 내비게이션, 배달 봉사 등 지리 공간 정보의 다양한 응용 배경에는 완비된 국가급 시공간 데이터 기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초적인 데이터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은 최근 국가가 중점적으로 공략해온 핵심 방향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용상 속 픽셀에 대응하는 지리적 위치가 실제 좌표와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원시 위성 영상은 엄격한 기하 처리를 거쳐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덕권 부주임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구 기하 기준 영상이 목판 인쇄에 쓰이는 판과 같은 역할을 하여 좌표를 교정하고 위치 정밀도가 통일된 영상 데이터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0: 을 받고 리강 총리가 서장 기롱에 도착해 재해구조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관철실 시에 각계가 서장 기롱현 산사태 긴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2차 위원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수출의 엔진 단일화의 숨은 위험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공식 통계기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 4분기에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5개 주요 기업의 수출액이 전국 수출 총량의 절반을 넘었고 수출 증가 속도도 전체 수준을 크게 앞섰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는 한국의 수출형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생겼은 것을 보여준다고 비하고 반도체 등 인공지능 산업이 수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 변화에 인한 기회도 있지만 산업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존재합니다. 한국통계정보소비소망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 4분기 한국 수출액 상위 5개 기업의 수출액 합계는 1,380억 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의 2,750억 달러의 50.2%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한국이 2015년 발표한 분기 통계 이후 처음으로 상위 5대 기업의 수출 비중이 50%를 돌파한 것으로 됩니다. 동시에 상위 5개 기업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률을 뚜렷하게 웃돌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인공지능 새 기초시설이 견인한 반도체 수요는 2, 4분기 한국 수출 증가의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대표로 하는 주요 기업들의 수출 증가 속도는 전체 평균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한국 매일경제는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수출 성장이 점차 글로벌 경쟁력이 강한 소수의 기업에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의 수출 자원이 거두 기업들에 집중되는 동시에 대기업

0: 진영 내부에서도 점차 분화가 심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의 수출 규모 확대를 수출 경쟁력의 동시 향상과 일치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중경제사회연구소의 강호구 소장은 반도체 칩 제조를 제외하면 한국은 현재 뚜렷한 기술 우세를 지닌 주력 산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주력 산업은 최근 국제 경쟁 심화와 기술 우세 약화 등 문제에 직면했고 현재의 수출 황리면에는 구조적 위험이 숨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환율 변동이 대외무역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4분기 원화 약세는 자국 제품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수입 비용도 높일 전망입니다. 분석가들은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분업에 깊이 참여하면서 전형적인 두꺼티 외부에 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상류의 에너지, 핵심 설비, 중요 부품은 외부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하루 제품은 대량으로 해외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는 칩 등 주력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력 확대로 설비와 원자재 구매가 증가해 수입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한국 수출 성장에 강력한 동력이지만 단일한 엔진이 차량 전체를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는 그 동력이 더 많은 산업과 분야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관찰 인사들은 현재 한국 수출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것은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으로 촉발된 반도체 수요와 단계적 수급 관계의 영향이 큰 데서 비롯된다면서 이런 일정한 조기성을 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의 강점 제품인 고대역포 메모리의 공급 부족 시장 환경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강호구 소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리온액이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리온이 주로 기업 내무에 머물러 중소기업의 주문, 취업기회 또는 민생복지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 산업의 수익성이 비교적 좋은 호황기를 활용해 한편으로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기술 우세를 다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 외에 새로운 분야를 육성해 거두기업의 창업과 취업에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현재 한국의 수출 경기가 반도체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의 구조적 집중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는 자본 집약성 특성이 두드러져 일자리 창출의 능력이 제한적이기에 업계 리온이 더 많은 산업의 혜택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산업 다각화의 성장 여력이 압박을 받게 되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 탄력성도 더욱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수출의 엔진 단일화에 숨은 위험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2: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的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론가인 스큰뱅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렁성 같더라 국가안보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방금 우리가 들은 것은 2018년 6월 29일 19기 중앙정치국 제6차 집단학습에서 한 습금평 총서기의 한달락 연설입니다.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고 다스림 속에서 혼란을 우려하라는 위원의 묻고 학편 7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경, 빈풍, 치효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에 치효는 뽕나무를 물어다가 둥지를 다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치효는 기분이 좋아진 진도공은 대신 위강의 큰 공을 인정하고 뇌물의 반을 위강에게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위강은 뇌물을 사살하면서 진도공에게 권고했습니다. 서왈, 그 안 사위라고 했으니 미리 생각해두면 대비할 수 있고 준비가 있으면 우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뜻인즉 지금 비록 진나라가 강대하고 번창하지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전할 때 꼭 앞으로 가능하게 나타날 위험을 생각해야 하고 이래야만 준비가 있어 실패와 재난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강의 말을 듣고 나서 진도공은 그가 시시각각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주역 계사전하에서는 군자는 평안할 때 위기를 잊지 않고 존속할 때 멸망을 잊지 않으며 다스리실 때 혼란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평안하고 나라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고 맹자에서도 우환 속에 살고 안락 속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서 경전이나 제자 저작이나 모두 시시각각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고 다스려질 때 혼란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소홀하고 방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 시기부터 동남 연해 지역은 줄곧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왜구가 수시로

0: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나라 가선 붕기 이전까지만 해도 왜구의 소란은 소규모 약탈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명나라의 공격이 강대한 데다가 전함도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왜구들은 특히 명나라 전함 복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강대한 화력을 장착한 복선은 당시 해상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가선 연간 관원들의 부패가 날로 심각해지고 일부 상인까지 왜구와 결탁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안위를 망각하고 명나라의 중요 기밀인 복선의 기술을 왜구들에게 팔았습니다. 복선 기술을 장악한 왜구들의 새로운 전함이 해상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절강, 광동의 해군을 모조리 격파했습니다. 연해 지역 백성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됐고 결국 중국 해양 방위 역사에서 가선 왜구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그 후 석기광과 유대유가 나타나 명나라 세일대 전함을 제조한 후에야 다시 왜구에 대한 우세를 재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피비린 역사 경험 교훈은 수시로 강렬한 안보 의식을 갖추고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도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평화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 유전자입니다. 우리는 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세에서 우리나라는 복잡하다는 발전과 안보 환경에 직면했고 각종 예측할 수 있는 위험 부담과 요인이 확연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위험 부담을 해소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당부한 것처럼 역사를 거울로 삼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중요시하며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고 다스림 속에서 혼란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1: 평화군인 습금병이 저하는 전고 제10부 우뚝솟은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롱성 갔더라 국가안보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유지입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살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슈퍼 구매자 플러스 슈퍼 판매자로 전 세계가 중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슈퍼마켓 진열대에 가득한 글로벌 명품부터 항구 부두에서 각국으로 운송되는 중국 제조까지 수입과 수출 그리고 오고 가는 풍경이 이미 오늘날 중국 대외 무역의 생생한 축소판으로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화물 무역 수출입은 동기 대비 17.3% 증가한 가운데 수입은 22% 늘어 증가률이 5개월 연속 수출보다 높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글로벌 슈퍼 판매자일 뿐만 아니라 슈퍼 구매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라시아 평론은 중국의 수입 증가가 세계 무역의 미래를 지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외신들은 중국의 글로벌 무역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글로벌 무역 장벽이 확대되고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계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이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2026년 글로벌 무역 증가율이 2025년에 5%에서 3.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 서방 정치인과 언론은 이른바 중국 충격 이점령 중국 압축론을 부추기면서 중국의 무역 흑자가 글로벌 시장에 충격과 압박을 가하고 있고 중국 제조업의 성장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공업화 발전 공간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경제 법칙과 기본 사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중 기준과 패권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 국제 여론의 광범위한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개방경제이론연구원의 상백천 원장은 중국은 세계하고 올해 정부 사업 보고는 수입 적극 확대, 무역균형 발전 추진을 한층 더 배치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17년 연속 세계 제2위 수입국 자리를 지키고 있고 63개국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은 150여 개 무역 동반자로부터의 수입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 중국 계열 행사는 국내외에서 40회 이상 개최되었고 약 100개국의 우수 제품이 이를 통해 중국 내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당면 세계 경기 회복이 더디고 수요가 위축되면서 시장은 가장 희소한 자원으로 되었습니다. 농산물에서 부품, 화장품에서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민중과 기업의 생활과 생산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 동반자들에게도 더 많은 주문과 일자리, 발전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전기기계 제품 수입이 5조 3,100억 원으로 동기 대비 29.7%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 산업의 전환과 승격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을 유력하게 뒷받침

0: 개발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수입 확대가 많은 자원형, 수출형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도와 포용적이고 혜택이 있는 경제 글로벌화를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남방 국가들은 특히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은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하여 5월부터 6월까지 기간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액은 1938억 원으로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영국 위클리는 최근 짐바브웨 블루베리 산업을 사례로 중국 소비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프리카의 신선한 농산물 수출이 더 큰 성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국제기관들은 중국이 초대형 시장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세계 무역 성장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구매자 플러스 슈퍼 판매자 중국은 세계 공장이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이 되기를 더욱 원합니다. 중국의 발전이 세계에 가져다주는 것은 충격이 아닌 기회이고 압박이 아닌 역량 강화입니다. 중국과 세계가 더욱 긴밀하게 서로를 향해 나아갈 때 서방이 부추기는 갖가지 그릇된 주장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은 중국의 기회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대외관계위원회 마크 레오나르드 소장이 지적했듯이 사람들은 신속하게 갱신하는 중국의 과학기술과 신제품들을 갈수록 더 많이 접촉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해결책을 제공하고 또 더 많은 번영의 기회를 창출하는 국가가 더 많은 민심을 얻을 것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울란바타르의 오염처리 난제를 해결한 중국과 몽골국의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몽골국 최대 규모이자 최첨단의 하수처리 시설인 울란바타르 중앙하수처리장이 공식 가동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수석통역으로 근무하는 몽골국 직원 우리나는 요즘 하루종일 공장 각 작업장을 오가며 몽골국 측 기술자들을 위해 통역을 하고 전체 운영과 유지보수 기록을 정리하면서 하수처리장 인계작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철사국그룹 회사가 중국 표준과 중국 기술로 건설한 이 하수처리장은 중국과 몽골국 양국의 중점 생태협력 공정입니다. 프로젝트 부지는 약 17만 8천 평방미터에 달하고 55개의 단독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수처리 능력은 25만 립방미터에 달해 울란바타르 시내의 대부분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어서 몽골국 인구의 거의 절반에게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장 종합청사 4층 옥상에서 바라보면 8개의 거대한 2차 침전못이 거울처럼 펼쳐져 있고 맑은 처리수 수면에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비칩니다. 종합청사 로비에는 2개의 전지판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지능형 순환 재생 가능한 새로운 정수공장이고 다른 한쪽은 처리 용량이 부족하고 시설이 낡은 공장 모습입니다. 양쪽 화면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중국 중철사국그룹 회사 프로젝트 책임자 류혜운이 현지가 직면했던 오염처리 어려움을 설명한 데 의하면 기존의

0: 낡은 공장은 1960년대에 건설되어 세 차례 개조와 증축을 거쳤지만 일일 처리 상한선은 겨우 16만 立方米터에서 17만 立方米터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하수 배출량이 늘어나고 또 구식 설비들이 고장이 잇따르면서 도시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다량의 하수가 한다면서 설계 단계부터 하수 처리, 청정 에너지, 자원 재생의 일체화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료혜운에 따르면 설계팀은 몽골국의 슬러지 유기물 함량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 중원 혐기성 반응기 4개를 부대 설치했습니다. 슬러지 발열을 통해 생성된 메탄가스를 발전에 활용함으로써 준공 후 처리장 전력의 약 25%에서 30%와 슬러지 가열형 열원을 자급자족할 수 있어 장기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수가 범람하던 상황에서 맑은 물이 강으로 흘러드는 변화를 이끈 이 프로젝트는 기술 공백을 메웠을 뿐만 아니라 현지 인력 양성과 자체 운영 유지 보수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2023년부터 약 70명의 몽골국 운영 유지 보수 관련 인력이 중국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우르나는 현지 관련 부문 직원들과 함께 북경으로 가 메탄가스 발전 특별 강습에도 참가했습니다. 우르나는 우리 몽골국의 많은 공정사들이 큰 수확을 얻었고 크게 진보했다고 느낀다면서 자기 역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우고 단련받은 덕분에 류사한 다른 프로젝트도 잘 해낼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행복을 언제 느끼시나요? 바쁜 아침 건널목 앞에서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뀔 때, 지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늦게 오신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만원 버스 안에서 내 앞에 빈자리가 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행복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진 않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행복이라 인정하지 않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잠깐이라도 미소 짓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PD의 FM데이트. 네, 오늘 방송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Love on Top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PD의 FM데이트.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대하고 있고요. 네, 오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맞는 여러분들의 직접 겪은 경험담,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추억이 있는 그 곡과 그 사람. 네, 추억이 있는 그 곡과 그 사람이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네, 나만의 추억이 담긴 그런 장소, 혹은 또 추억이 담긴 그 장소와 그 사람. 네, 이런 주제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JOPD 그리고 제캠미챗 졸광 한어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 마음의 소리 코너, 네, 주제에 맞는 또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추억이 담긴 그곳과 그 사람, 네,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랑 자주 갔었던 음식점, 항상 앉던 그 자리를 보면 친구가 자꾸 떠오르네요. 지금은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지만 둘이 너무 자주 갔던 곳이라서 갈 때마다 생각납니다 하고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같이 갔었던 네, 그곳에서 또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었고 맛있는 음식도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먹으면 더 맛있고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곳에 또 가게 되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단골 가게를 가면 늘 익숙한 듯그 앉던 자리에만 앉게 되는 그런 거, 네,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요. 간만에 또 문자 보내면서 친구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또 문자도 자주 하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우정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때마다 무심코 올려다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상한 걸 알았는데도 습관은 고쳐지질 않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뭔가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뭔가 익숙한 듯한, 네. 또 나도 모르게 생긴 그런 습관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요. 뭔가 또, 그래도 좋은, 네,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습관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좋지 않은 상황으로 또 마무리됐다면, 절대로, 네, 그 부분을 가지도 않겠죠.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추억이 담긴 그곳이라면 고향에 살던 옛집입니다. 매번 다녀갈 때마다 뭔가 부모님이 더 생각나고 할머니가 많이 생각나는 그곳.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아직도 굴뚝 같은가 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뭔가 옛집에 관한 그런 추억. 네, 어린 시절에는 동네를 마구 뛰어놀고 또 이웃끼리도 너무 사이좋았던 네, 그 시절로 당연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때가 그리웠던 건 아무래도 그 시절이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또 추억 속에 잠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참여 감사하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쇼핑 FM 데이트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 했고요. 네, 오늘 주제는 네, 추억이 담긴 그곳 그리고 그 사람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또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멋진 오늘을 위하여 지나간 어제는 추억으로 남기고 다가올 내일은 희망으로 채우되 오직 오늘이라는 선물에 정성을 다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처음처럼 삶은 마지막처럼. 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0: 살아보니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던가요? 한마디를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진날의 물고기를 팔던 수령가 대자발 로틴으로 오늘은 또 이렇게 웅원 해당으로 인력 공급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방금한 축구의 학원들과 그리고 여지껏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 감독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뉴스를 펼쳐드리겠습니다.
2: 야야야 아 이게 뭐 어느 날 지나와 개파야야 아 뒤져서 나도 아니 김진대 아들 뻔싸가 뭐 막 하트나 잡고 모여 그래
3: 아 야 원래 네 아들 원래 쉬 아이 보는 거야
2: 야 네 쉬 묵게 하는 거야 야 그 응원대나 좀 누긴가 좀 봐
3: 아 누구야
2: 아 저기 물고기 하는 거야 야 이거 뒤로 응원해야 가야 되는 거야 야, 기련이 아주네. 그 양파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걱정 나. 그냥 박수해 주세요.
3: 예. 아, 한번 얘기하십시오. 우리 여기 나와서 그럽니까? 예. 아,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저 오늘 여러분들 조용하게.

天哪，我最近 엄마 쓰레기 못 해. 내가 나서 보루 지질하다가 여기서 보루 타는 게 이거 홍구이면 우리 선장님께서 내가 너무 기쁜지 내일에 나왔는데 어떻게 너도 엄마 쓰게 하고 그저 양해라고 듣더냐? 야? 아이고 내 손 놓친 게 무슨 자락이냐 자락이었어. 그저 지레지레 한거 은행지죠. 야.

인천다 야. 아 지나지만 야 그 아만 저렇게 나가 마이크지 가는데 아 나도 좀 거기 나가 한번 부르고 와야 된다. 예? 야 아줌마 이거 방금 내 등수 다 안 가는데 내 이게 잡이 오락하니 그런 거든 어느 나라 노래 든 거든 무슨 노래 든 거든 개똥 몹쓰 그렇잖아. 예? 하나도 가자 아빠에 여원이는 모두 그 아들한테 박수 생긴 내 나빠 박수 Whoa, whoa, whoa, whoa, whoa.

Yarın kendini söylediğime hangi mara gitsin. Adımla iyi karafi dengi giden dengidi. Sugi karafiranın geyi İron dedin sugi muna uğraksan sırka Mümmengagı tokinu tağındı cemdoye Ne sürü sünne sürü ki Nas desiger tabi kazınma olsun. Nan kogida da donup kan itin arim. Kada tep beri purunay durun maksatar. Kada donu kada gön gatsın. Ne onori iyi kengidangi va koyakan ne don. Bize hengak inindi. Ne ize bu tanı izlendo. Sürazı nait avbayı durursa. Ne suru nait avı skisa tutima u. Ne kratı gası. Tabeğını takim o staha. İpe osibayla yorki yambeğını tam yetiğo. 네 번호 가게면 한 번 나 가고서 나머지는 내 들어야겠어 우리 김님 손자다가 내 돈 빚을 내던게고 또 사람이 되겠지 그러지 마세요 예. 뭐 고기 팔아서 내 돈을 돈 도움으로 김님 데리러 지원하겠어 애들은 야 어쨌구나 원래 이 아줌마가 내 원래 손이 팍팍 많은구나 아이 가만있어 아줌마 빨리 더 보러 보자고 내 말 듣는게 아이 계속 돌아오네 야 들려 누구 야야 아줌마 가만히 내 입에 좀 내 따봐달래 응원하는 거 한번 봐서 이래서 콩그마 도둑객기 반장장이 시작해요 2분 단위요 20번 고등원 선수 힘차게 버림을 고 중간 들이가 대결은 김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소나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잠시나마 마음에 여유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은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피하지 말고 헤쳐가면 됩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되는 법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 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독서를 하면서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하는 중이랍니다.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는 이제 저도 혼자 다니는 걸 즐겨야 할까 봐요. 근데 혼자 다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집에 가든 게임방을 가든 주위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이 뭉쳐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도 의지하는 인간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가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조금은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네, 혼자 있는 게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혼자 있을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혼자 버릇을 들인다면 그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다림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듣습니다.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

구멍이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 두 개씩 뚫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잉어는 물속에 녹아 있는 먹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잉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거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조개, 새우, 게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곤충, 어린 물고기, 물고기의 알, 돌에 붙은 미생물, 물풀까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코로 물이 들락날락하면 숨은 어떻게 쉬느냐고요? 숨은 아가미로 쉬기 때문에 콧구멍은 오로지 냄새 맡는 데만 쓰인답니다. 다음 곡입니다. 안동수 마법자 가수의 사랑가.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얻는 만큼 그만큼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값진 것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슬픈 것을 일찍 알기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네, 행복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향숙 가수의 노래입니다. 꽃길.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1: 수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

0: 맨 편달이며 격려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그깡 동지, 류전서 동지, 왕양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재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그깡 동지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기타 5명 동지들은 모두 제18기 중앙정치국 의원이었습니다. 이 동지들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 자료는 매체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새로운 임기 중공중앙지도부 성원들을 대표해 우리를 믿어준 전당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꼭 맡은 바 자리에서 꾸준히 소임을 다해 사명과 중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기 다음 몇몇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좌표가 됩니다.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이 초유 생활을 누리게 하고 점차 부유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총화하고 여세를 몰아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재반 분야의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확대해 개혁과 개방이 상호 촉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기필코 개혁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목소리)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2: 지난주에도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공원으로 산책을 갔는데 연못가에 줄지어 자리 잡은 능수보들을 바라보며 온갖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푸르른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들은 부드럽고 길게 뻗어 땅 가까이까지 휘늘어져 있었고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가지들이 리듬감 있게 넘늘거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길게 늘어진 가지가 좌우로 천천히 흔들리고 다시 바람이 닿으면 부드럽게 휘감기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머릿속의 걱정마저 바람에 실려 멀리 흘러가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버드나무가지가 흔들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는 우리말이 바로 넘늘거리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 넘늘거리다는 자꾸 넘늘넘늘하다 하는 뜻으로 길게 휘늘어진 물체가 느리게 흔들리고 움직이는 모양을 뜻합니다. 길고 부드럽게 늘어진 대상이 바람이나 물결에 닿아 반복적으로 부드럽게 출렁이는 광경을 생생하게 담아낸 표현입니다. 련못가 능수보들은 넘늘거리다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겨울 내내 가지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보드나무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연한 새싹이 돋아나고 가지가 한없이 부드럽게 길게 늘어집니다. 물가를 향해 아래로 휘늘어진 가지는 약한 바람만 불어도 똑바로 서지 못하고 느리게 흔들리는데 이렇게 길게 늘어진 채 반복적으로 출렁이는 모습이 바로 넘는

0: 거리는 모습입니다. 강변이나 공원을 거닐다가 이런 버드나무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떠오르며 고요하고 부드러운 자연의 분위기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넘늘거리다는 버드나무 가지 외에도 길게 늘어진 풍경을 살려주는 매력적인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공원이나 강가를 산책할 때 휘늘어진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오늘 배운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자연 풍경이 훨씬 섬세하고 아름답게 다가올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보조 배터리를 갖고 비행기 탑승 시 거부를 당했을 때 세 가지 해결법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많은 승객들이 이동 중에 전자기기 배터리 충전을 위해 보조 배터리를 지니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최근 공항 보안 검색 단계에서 일부 승객들이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기준 미달 보조 배터리를 휴대했다가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민항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국내 항공편을 이용할 때 3시 표시가 없거나 전격 에너지가 불분명하거나 리콜 모델에 속하거나 리콜 배치에 해당하는 보조 배터리를 휴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동시에 보조 배터리는 전 과정에서 직접 휴대할 수 있지만 수화물에 넣어 탁송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전격 에너지가 160와트시를 초과하는 보조 배터리는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100에서 160와트시 사이인 보조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인당 최대 2통 택배 발송입니다. 공항에는 일반적으로 전용 택배 지점이 있어 승객들이 직접 우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항 임시 보관 서비스입니다. 이후 물품을 돌려받고자 하는 승객은 공항의 정규적인 임시 보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네, 수건은 왜서 사용하다 보면 딱딱해질까요? 딱딱해진 수건은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수건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수건의 올이 쓰러지고 납작해지며 뭉치게 됩니다. 세척 과정에서 로폐물 따위가 섬유 표면에 남아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와 유연제를 자주 사용하면 섬유의 잔류물이 축적돼 섬유를 굳어지게 만들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영양소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몇 달 동안 연속 사용한 후에는 수건이 딱딱해지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의뢰하면 이런 수건을 사용할 때 사포로 문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새 수건으로 교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이세미만 영유아는 화학적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기온이 상승하고 강우량이 증가하면서 모기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모기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기 퇴치 제품과 모기 방지 방법을 어떻게 선택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모기를 방지하고 댕기열, 치쿤구니아열 등 모기 매개 전염병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모기 활동 주기 연장입니다. 기온 상승은 모기의 성장과 번식을 가속화해 모기의 활동 시간을 앞당기고 연장합니다. 과거에는 모기가 주로 5월과 6월에 나타났지만, 이제는 남방의 많은 지역에서 사계절 내내 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번식지 급증입니다. 잦은 강우로 인해 야외와 아파트 단지에 많은 물, 이래하면 물웅덩이, 화분 받침대, 폐기 용기, 하수구 고인물 등이 형성돼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모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세대 간 전파입니다. 말라리아, 댕기열 등 모기 매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의할 점은 모기가 운반하는 병원체가 곤충 알을 통해 세대 간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지닌 모기가 낳은 알은 부화 후에도 여전히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물이 빠지지 않는 한 전파 위험은 계속 존재합니다. 네, 야외에서 모기 예방 및 퇴치법입니다. 첫째, 성분을 잘 골라야 합니다. 맨살에는 정교적인 모기 퇴치 제품을 미리 발라야 하는데, 모기 기피제나 파이카레딘 등 성분이 함유되고 유효 농도가 10에서 20%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모기 퇴치 발찌와 모기 퇴치 오일은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고 시효가 짧기 때문에 주요한 모기 퇴치 수단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음, 의복을 통해 방어합니다. 밝은 색상의 옷과 소매 끝단이 조이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모기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때 보충 도포합니다. 모기 퇴치 제품의 시효는 대부분 4시간에서 8시간이며,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눈, 코, 입등 부위를 피해 보충 도포 혹은 분사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피부가 민감하고 연약하므로 각종 화학적 모기 퇴치 제품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시기에 아기들에게는 모기장, 방충망, 긴팔옷 등 물리적 모기 퇴치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네, 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죠. 에어컨 사용 시 이러한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에어컨을 켜고 시간을 보내다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에어컨 바람을 쐬고 난후 가벼운 목의 통증이나 손발의 차가움이 나타난다면 먼저 찬 바람 환경을 떠나 보온에 신경 쓰고 수분을 보충하며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이 계속 심해진다면 단순히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며 급성 뇌혈관 질환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얼굴이 비뚤어지고 입에서 침이 흐르는 경우, 팔 한쪽은 들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들수 없고, 발을 뗄수 없거나 걸을 수 없는 경우,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8월 20일 한 잔의 동심 커피, 중화민족 한 가족, 연변 민족융합 커피 창의 대회가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민족사무위원회 주상무국,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운남성 보산시 산업은관리위원회, 연길시 정부에서 공동 주최했습니다. 부주장 윤조희가 환영사를 하고 보산시 정기업 부주석이며 시공상 연합회 주석인 온사홍이 축사를 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견길 바리스타 국가급 로무 브랜드 전문 주천속의 샷 영상이 방영됐습니다. 이어 보산시 커피산업협회와 광동성 강문시 관련 책임자가 각각 커피 원료산업과 커피 설비 제조산업을 둘러싸고 전문 추천소개를 진행했으며 연변 주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가 연변 커피산업의 향후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연변과 보산 두 지역 커피산업협력대상 체결식이 진행됐으며 연길 보산 커피 문화 전시 중심 대상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와 여러 민족의 문화, 지역 특색을 창의 커피 제작에 융합했습니다. 모두 30명의 선수가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뤘으며 예선을 거쳐 6명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주제 부합도, 문화 융합, 창의적 표현 등 여러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신중식 사슴커피, 인삼커피, 송이버섯커피 등이 각각 1, 2,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커피 문화 장터도 마련해 전통 브랜드 상가와 무형 문화재 관련 상가들이 전시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커피 산업과 본토 민속 문화의 다원화 연동을 실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속문화 공연 등도 진행해 커피 경기와 민속문화, 문화관광 체험에 깊이 있는 융합과 쌍방향 상호 촉진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변이 관광을 통한 세 가지 교류 촉진 계획 시범 도시 건설 과업을 관철하는 혁신적인 실천이자 연변과 운남 보산의 지역 간 산업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두 지역의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협력상 생애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은 연길시 현급도시 커피의 왕 커피산업토대에 의탁하고 커피를 뉴대로 삼아 운남 보산 등 커피 주요 산지와 손잡고 여러 민족의 경제적 상호 융합, 문화적 융합과 인재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히 수립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하고 민족 단결 진보와 변강 특색 산업의 고품질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0: 8월 20일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황금원은 시인대 사회건설위원회 구성원과 일부 시인대 대표들을 이끌고 우리시의 전민건신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대한 집법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집법검사조는 소화원 체육공원과 연변금대 체육문화발전유한회사를 찾아 공공건신기재 배치와 보수, 경기장 운영관리 등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군중건신활동 전개, 사회체육조직 발전, 체육산업 육성 등 삽시달 상황과 전민건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과 문제를 상세히 요의했습니다. 조담회에서 집법검사조는 우리시의 전민건신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관한 회보

0: 를 청취하고 나서 관찰 실시를 둘러싸고 담고 같은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도시갱신, 낡은 소구역 개조와 결부해 건신 장소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도시와 농촌의 건신 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해 군중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신 기지에 대한 상시와 순찰 검사, 보수, 갱신의 표시식 관리 기제를 구축하고 관리 보호 책임을 다져 군중들의 건신 안전을 보장하며 공공체육 장관의 개방 운영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연변리그 축구 경기 브랜드를 강화하고 조선족 전통 체육과 빙설운동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본토의 우수한 군중성 체육 경기를 육성해야 합니다. 시장화 운영 방식을 모색하고 부대 경제 정책을 보완하며 기업과 사회 조직이 경기 주최와 경기장 운영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전민 건신이 정부 주도에서 다원 협동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체육 지도원 대우를 확대하고 건신과학보급과 운동재활지도를 사회구역
1: 출발 전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양비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좌담회에서는 우리 시의 특별양성사업 전개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2025년 길림성이 전국 소수민족 전문기술인재 특별양성계획에 정식으로 포함된 뒤 우리 시는 수강생 3명을 선발 추천해 대련리공대학, 절강대학, 천진중리학대학에 가서 일터를 떠나 연수하도록 했으며 현재 학업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2026년 우리 시는 또 2명의 특별양성 추천 명액을 확보했습니다. 시 수무집단 최빈과 건공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강연 등두 명의 우수 골간이 선발됐으며 이들은 각각 대련리공대학과 중국중의과학원 광안문병원에서 전문 연수를 받게 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소수민족 전문기술인재 특별양성 대상은 국가가 민족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인재 공정입니다. 선발된 수강생들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학습과 연구에 전념하며 연길의 발전 수요를 염두에 두고 학습 성과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탄탄한 능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길의 선전원과 연락원 역할을 잘 발휘해 우수한 자원과 적극 연계하고 연길 이야기를 잘 전해야 합니다. 교율을 엄격히 지키고 좋은 형상을 수립해 연길 전문 기술인재의 훌륭한 풍모를 보여줘야 합니다. 파견 단위에서는 외부 양성 복귀 후 활용의 폐쇄식 기제를 구축해 양성 참가 인원들이 배운 것을 실제에 활용하고 인재마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0: 8월 26일 시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는 우리 시의 연변조 순족 자치주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대해 집법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집법검사조는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 공원가도 원법사회구역, 시청소년 활동 중심을 찾아 각 지점에 민족 단결 선전 교육, 민족 문화 교류 융합, 기층 진지 건설 등 사업 상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기층에서 조례 관련 사업을 관철하는 구체적인 조치와 실제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담회에서 집법검사조는 우리 시의 염변주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관철 실시 상황을 둘러싸고 교류하면서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본 부문의 중점 사업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주요 책임과 주 업무의 결합점을 정확히 찾아 업무 사업과 함께 통일적으로 포치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또한 협조 기제를 건전히 하고 각 측의 책임을 다지며 연변조 순족 자치주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조례를 핵심으로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연길의 지역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고 형식이 다양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육 사업 구도를 구축하는 한편 민족 단결 요소를 도시 경관에 융합하고 사회 구역에 의탁해 재반 사업이 정확히 시달리고 실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김홍매가 집법검사에 참가했습니다.
1: 8월 21일, 우리 시는 2026년 중소학교 시작학년 공개 반급 배정 의식을 진행하고 시교율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3일군, 시인대 대표, 시정협의원, 학부모 대표 및 보도 매체 기자들을 초청해 전 과정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반급 배정 현장은 시 교원 연수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시 교육국 3.1군들은 먼저 반급 배정

0: 전용 기능실과 전용 컴퓨터 등 설비를 현장에서 개봉 검증해 모든 설비가 조기 상태이며 외부 간섭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조작원이 공개 반급 배정 전용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반급 배정 사업은 학교별 조에 따라 자리로 질서 있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개 반급 배정에 참가한 중소학교는 모두 35개로 그중 초중 15개, 소학교 20개입니다. 반급 배정 사업은 각 학교 반급의 총 학생 수, 남녀 학생 비례, 민족 비례, 교원 배치 등 4개 방면에서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원칙을 엄격히 따랐습니다. 각 학교 교장이 전자 반급 배정 시스템을 통해 신입생 명단을 무작위로 생성하고 이후 각반 담임 교원들이 추첨 순서와 뽑은 번호공에 따라 해당 반급을 확정했습니다. 명단이 생성된 뒤 시교육국 3.1군과 각반 담임 교원이 신입생 반급 배정 명부에 공동으로 서명 확인하고 보관했으며 반급 배정 결과는 시교율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3.1군이 전 과정을 감독한 가운데 봉인 보관했습니다. 이날 각 학교는 교문 앞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반급 배정 결과를 공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부모 정복례는 공개 반급 배정 전 과정이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 교육 자원의 균형 배치를 추진하고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교육 부문과 학교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가정 교육을 착실히 잘해 가정과 학교가 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아름다운 새 학교 생활을 시작하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전시 각 중학교는 반급 배정 후 재반 연계 사업을 잘해 2026년 가을 학기가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시작되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이 밖에 특수한 원인으로 등록이 늦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교육국은 개학 일주일 뒤 제2차 공개 반급 배정을 통일적으로 조직 실시하게 됩니다.
1: 8월 26일 상당위 선전부, 조당위 선전부, 시당위 선전부

0: 기술자본이 있으며 읽기, 듣기, 보기, 연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소년아동 도서관은 플랫폼 자본에 의탁해 연령대에 알맞는 각종 독서보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날 길림대학 부교수 최감이 초청돼 불씨, 중화민족 부흥의 길을 찾아서 전문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독서 방법과 심층 독서 등 면에서 현장 독자들에게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했으며 80여 명의 학부모와 소년아동 독자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 활동은 성주시 3급 문화선전 역량이 연동해 우수한 디지털 독서 자원을 기층 독자들의 곁까지 직접 전달함으로써 전민독서 공공봉사의 마지막 1km를 원활히 이었습니다. 기렬 만가 힘인 디지털 독서 플랫폼 보급조 책임자 류립덕은 전민독서 보급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이 플랫폼을 한층 선전하고 보급하는 동시에 광범한 학자와 과학 연구 일꾼들을 결집해 책을 즐겨 읽고 좋은 책을 읽으며 책을 잘 읽는 짙은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서향연변 건설과 길림성 전민독서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경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3: 걷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4: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5: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의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4: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레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병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 서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에게는 병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3: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5: 그래요.
3: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앓고 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4: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친구들의
3: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병이 참 많겠지요.
4: 그러므로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3: 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를 닦아야 합니다.
5: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편식을 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몸이 잘 자라지도 않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들이 매일 전해오는 정보들입니다.
4: 셋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학생 8명에게 6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있게 했지요.
3: 먹을 것은

0: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기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하고 비만을 막아주고 또 힘도 길러주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시켜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친구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내일부터라도 당장 운동 시작하는 거 어떠할까요?
1: 넷째,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피로를 덜어주고 빠른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0: 네,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하고 턱을 들거나 내리지 않으며 눈은 옆으로 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그럼 여기서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다리 사이로 뒤벅이, 등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들입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1: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균이 와글와글 합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작지만 그 수는 사람보다 많은 병균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병균들도 먹어야 많이 살수 있으니까.

0: 친구들, 식생활을 바르게 고치어 보는 거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런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0: 네, 영양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게 가공을 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요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바로 담겨 있지 않거나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0: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1: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0: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0: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1: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건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문화문산 제1권, 제2권이 출판 발행됐습니다.
0: 습근평 총석이 위탁을 받고 리강 총리가 서장 기롱에 도착해 재해구조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1: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 정치를 관철 실시해 각계가 서장 기롱현 산사태 긴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2차 위원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1: 보도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당사문헌연구원이 편집한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이 최근 중앙문헌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대국에 입각해 문화건설을 국정운영의 핵심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했고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판단을 창의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시대에 어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또 어떻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견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에 체계적으로 답해 습근평 문화사상을 형성했습니다.

0: 한평 문화사상은 신시대 당이 문화건설을 이끌어온 실천 경험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막스주의 문화이론의 혁신을 추진한 중대한 성과입니다. 이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문화편을 구성해 신시대 새 노정의 선전 사상 문화 업무를 잘 수행하고 문화 번영을 촉진하며 문화 강국 건설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사상적 무기와 과학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에는 2012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문화건설과 관련한 습근평 동지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저작들을 수록했고 시간 순서에 따라 보고서, 연설, 강연, 서한, 지시 등 총 78편을 선정했습니다. 부분적 저작은 처음으로 공개 발표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제1권은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저작 27편이 수록돼 있고 제2권에는 2017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저작 51편강을 끊임없이 추진해 사회주의 문화의 새로운 휘황을 이룩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력한 사상적 보장, 강한 정신적인 힘, 유리한 문화적 조건을 제공하는 데 대해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습근평 총책이 위탁을 받고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이 관련 부문 책임자들과 함께 27일 오후 소장 기룡현 기룡진의 산사태 피해 지역에 도착해 재해구조 작업을 지도하고 재해구조 인원과 피해 지역 민중들을 유문했습니다.
0: 네팔에서 26일 산사태가 발생해 우리나라 서장 자치구 시가치시 기롱현 기롱검문소에서 중대한 인명피해와 연락두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관철 실시해 분초를 다투어 해당 지역으로 돌진해 긴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후 국가재해방지 재해감소 및 구조위원회와 응급관리부는 국가 2급 구조 비상대응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종합소방구조대와 중국 안능, 중국 전건 등 각종 공정의 인력 천여 명 정도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27일 중국 안능은 8명의 선발조를 파견해 위성 휴대국, 탐지 무인기 등 탐지 장비를 활용해 상류의 토사댐에 대해 항공 촬영과 3차원 모델링을 실시하고 후속 토사댐 처리를 위한 과학적인 데이터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중국 안능 공정 구조 라싸기지 탐지팀의 일원인 진함소는 언제코와 대략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무인기를 활용해 항공 촬영과 모델링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코의 길이는 대략 150m 정도였고 토사의 높이는 대략 4-50m였으며 저수 용량은 대략 150만 내지 200만 립방미터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언세코에 더 접근해 물속에 모니터링 장비를 투입해 하천의 류량과 수위 상승 속도를 구체적으로 관측할 계획입니다. 서부 전구 공군의 운 20 운수기 한 대가 전구 지휘 소조를 탑재해 27일 서장의 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군을 조직 지휘해 재해 공동구조를 진행하게 됩니다. 2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는 누적 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고 여러 차례의 무인기를 동원해 구조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서장 소방구조총대는 무인기 3차원 모델링, 열영상 탐지 등 과학기술 수단을 활용하는 한편 인력수색과 결부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성 응급관리청은 익룡 응급통신 하반의 주민과 노동자 총 499명을 질서있게 4개 临시대피소로 이동시켰고 기롱통상구의 위험구역 마을과 공사현장도 모두 철수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장 국경검사본부 시가체 국경관리지대의 기롱 국경관리대대 필기 교도원은 경찰과 향정부 그리고 촌민위원회 관련 일꾼들이 다 동원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대중들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관련 책임자를 서장으로 파견해 의

0: 구조와 응급처치 업무를 지도하도록 하고 서장자치구와 회동해 의료보건 자원을 총괄 조율하고 수시로 부상자 구조 준비와 혈액 보장을 잘하도록 관련 병원을 배치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국가 긴급 의학구조팀도 수시로 증원할 수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중국지질조사국과 서장자치구 자연자원계통에 45명 지질재해 응급 전문 기술자들이 27일 재해 핵심 지역에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자연자원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재해는 네팔 경내 고위빙하 붕괴로 인한 쇠설류 사슬형 재해입니다. 중국 자연자원 항공물체 탐사 원격감지센터의 곽조성 고급공정사는 고유의 빙하 붕괴 파편류가 도랑 안에 빙퇴설을 긁어내리며 도랑을 따라 하류로 신속하게 이동해 산사태의 사슬형 재해를 일으켰고 우리나라의 귀농 통상구를 강타감으로써 큰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단계 자연자원부 전문가팀은 빙하 붕괴 내원구에 기타 빙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재해 위험을 조사하고 빙하 붕괴 하류의 도랑과 통상구 지역의 재해 발생 범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세코에 대한 조사와 관측을 전개하면서 촌민 대피소, 변형된 사면, 구조 통로, 고위험 빙호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구조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관련 부문과 협력해 예방 조치를 제정할 것입니다. 27일 저녁 수리부는 프로프창장부 언세코의 발전 추세와 잠재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언세코 위험 상황 처리와 서장 기롱 산사태 재해 긴급 구조와 수리 지원 작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2차 위원장 회의가 27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준위원 신춘웅이 한 의료보장법 초안 개정 의견에 관한 회보와 경작지 보호와 품질제고법 초안 개정 의견에 관한 회보, 농업법 개정 초안 개정 의견에 관한 회보, 국방동원법 개정 초안 개정 의견에 관한 회보,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 초안 개정 의견 회보와 관련 초안 개정글을 심의했습니다. 회는 중화민공화국과 웽그리아 인도조약에 관한 전국인대 외사위원회 준위원 루군금의 회보를 청취하고 조약 비준 결정초안 대리고를 심의했습니다. 회는 개별적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보고와 임면한 심의 상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료기 비서장의 회보 등을 청취했습니다. 위원장 회는 상술안 초안 개정고 등을 상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7일 개최한 소식 발표회에서 사법부 등 부문 관계자가 법치선전교육 5차 5개년 계획을 관철하고 실시할 때 관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8차 5개년 계획 법률보급기간 전민법률보급사업이 심층적으로 추진돼 주민들의 법치 소양이 현저히 향상되고 사회 관리의 법치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됐습니다. 이로써 전민 법률 보급과 전민 법률 준수가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정 운영의 기초적인 업무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한층 더 부각됐습니다. 법무부 호리열 부부장은 9차 5개년 계획 시기에 법률 보급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 대국에 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법치선전교육법의 관철 실시라는 주선을 중심으로 대중의 법치 소양 제고와 전사회의 법치 신앙 양성이라는 핵심 목표를 겨냥한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전사회가 법치를 숭상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계약을 존중하고 공정을 수호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류온 총액이 4조 5,800억 원을 넘어 동기 대비 17.6% 증가했습니다. 공업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배경에서 1월부터 7월까지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영업소득이 동기 대비 6.5% 증가했고 규모 이상 공업기업 류온이 동기 대비 17.6% 증가했습니다. 공업정보하부 셰디언 연구원 공업경제연구소의 관병 소장은 기업 류온이 비교적 빠른 증가시를 요지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영업소득의 안정적인 증가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업기업의 단위당 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영업소득 류온율이 2023년 이래 역사 동기 대비 최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인공지능 플러스의 확장이 가속화되고 연산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관련 제품의 수요 증가는 가격 인상을 끌었고 인공지능 생산, 응용과 관계되는 전자업계 류온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전자업계 류온은 동기 대비 1.1배 증가해 규모 이상 공업기업 류온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주요한 지탱으로 되었습니다. 관병 소장은 그중 연산력 칩과 조장 칩을 대표로 하는 집적 회로 업계의 류온은 동기 대비 18.5배 증가해 전체 전자업계의 류온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80%에 달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첨단기술 제조업의 견인 역할이 뚜렷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제조업은 산업망, 가치사슬의 중고급 단계로 전환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규모 이상 첨단기술 제조업의 류온이 동기 대비 50.1% 증가해 전체 규모 이상 공업 류온의 증가를 9.6%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 북경 비수도 기능 해소 중점 프로젝트로 북경과학기술대학, 북경교통대학, 중국지질대학, 북경림업대학 웅안 캠퍼스가 내년 9월에 개학을 맞게 됩니다. 학교 건설은 이미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4개 대학의 건축구는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북경림업대학 웅안 캠퍼스 건설지휘부 상무부지휘장 리아구는 올해 말 내년 초에 준공을 마칠 예정이라고 표했습니다. 리아군에 따르면 학생생활구역 부분은 2027년 1월에 준공되고 교수청사는 내년 5월 30일 전에 준공되며 시정시설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전반 신형의 캠퍼스 모습이 대중에 공개될 것입니다. 북경과학기술대학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부교장인 성과임인은 2027년 9월 5천여 명 2027년급 본과 석사 신입생들이 웅안 캠퍼스에 오게 되고 2028년 9월 만여 명의 2028년급 본과 석사 박사생들이 웅안 캠퍼스에 입주해 한 학교 두 구역의 협동발전 운영구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북경림업대학 웅안 캠퍼스 계획건설지휘부 상무부지휘장 리아구는 특별히 공기질에 대해 언급하면서 원자재로부터 건설 입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엄격한 검사를 진행해 공기 수준이 국제 수준보다 더 월등하도록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지질대학 조지단 교장은 웅안 캠퍼스와 함께 캠퍼스는 서로 다른 사명을 짊어지면서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표했습니다. 조지단 교장은 북경 캠퍼스는 지구과학 분야의 첨단혁신 인재 양성기지와 국제지구과학의 교류센터로 육성하고 웅안 캠퍼스는 지구과학을 지구시스템과학으로 확장해 신흥교차학과의 발전에 주력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0: 자연자원부가 27일 전국 모든 육지 국토를 포괄하는 최초의 국가급 기하 기준 영상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디지털 중국 건설에 튼튼한 시공간 데이터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도시관리, 위치 안내, 내비게이션, 배달 봉사 등 지리 공간 정보의 다양한 응용 배경에는 완비된 국가급 시공간 데이터 기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초적인 데이터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은 최근 국가가 중점적으로 공략해온 핵심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자연자원부 국토위성원격응용센터의 오전 부주임은 우리가 국가와 지방의 고해상도 영상을 활용해 생산하기 때문에 전국 공간 해상도는 전반적으로 0.5m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 고원 기준점이

0: 희박한 지역과 모 인구의 정밀도 통제 기술 난제를 돌파함으로써 전국 원격 탐사 영상의 위치 정밀도를 전반적으로 한 배 이상 향상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위성은 지상 수백 킬로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구를 촬영합니다. 촬영된 화면은 선명하지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영상 속 픽셀에 대응하는 지리적 위치가 실제 좌표와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원시 위성 영상은 엄격한 기하 처리를 거쳐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덕권 부주임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기하 기준 영상이 목판 인쇄에 쓰이는 판과 같은 역할을 하여 좌표를 교정하고 위치 정밀도가 통일된 영상 데이터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디지털 중국 건설에 튼튼한 시공간 데이터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덕진 부주임은 이는 우리가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지리정보 측량사업의 전환과 승격을 추진하는 중요한 상징적 성과이고 또한 사위를 대상으로 봉사를 제공하는 신용의 지리정보 측량 공공 제품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전국 기하 기준 영상 성과와 응용과 실시 갱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 제2권이 출판 발행됐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위탁을 받고 리강 총리가 서장 기롱에 도착해 재해구조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관철 실시해 각계가 서장 기롱현 산사태 긴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72차 위원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구코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수출의 엔진 단일화에 숨은 위험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공식 통계기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 4분기에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5개 주요 기업의 수출액이 전국 수출 총량의 절반을 넘었고 수출 증가 속도도 전체 수준을 크게 앞섰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는 한국의 수출형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생겼을 것을 보여준다고 비하고 반도체 등 인공지능 산업이 수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 변화에 인한 기회도 있지만 산업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존재합니다. 한국통계정보서비스망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 4분기 한국 수출액 상위 5개 기업의 수출액 합계는 1,380억 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의 2,750억 달러의 50.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2015년 발표한 분기 통계 이후 처음으로 상위 5대 기업의 수출 비중이 50%를 돌파한 것으로 됩니다. 동시에 상위 5개 기업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률을 뚜렷하게 웃돌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이 거두기업에 집중되는 추세가 뚜렷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2, 4분기 한국 5대 기업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7%보다 크게 높아져 5개 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위 5개 기업은 동기 한국 수출 증가분의 84.1%를 차지하여 수출 증가를 견인한 절대적 주역으로 됐습니다. 여론은 대체로 인공지능 산업의 빠른 발전이 한국의 수출 성장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새 기초시설이 견인한 반도체 수요는 2, 4분기 한국 수출 증가의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수출 증가 속도는 전체 평균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한국 매일경제는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수출 성장이 점차 글로벌 경쟁력이 강한 소수의 기업에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의 수출 자원이 거두 기업들에 집중되는 동시에 대기업 진흥 내부에서도 점차 분화가 심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의 수출 규모 확대를 수출 경쟁력의 동시 향상과 일치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중경제사회연구소의 강호구 소장은 반도체 칩 제조를 제외하면 한국은 현재 뚜렷한 기술 우세를 지닌 주력 산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주력 산업은 최근 국제 경쟁 심화와 기술 우세 약화 등 문제에 직면해 있고 현재의 수출 황리면에는 구조적 위험이 숨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환율 변동이 대외무역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4분기 원화 약세는 자국 제품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수입 비용도 높일 전망입니다. 분석가들은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분업에 깊이 참여하면서 전형적인 두 끝이 외부에 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상류의 에너지, 핵심 설비, 중요 부품은 외부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하루 제품은 대량으로 해외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는 칩 등 주력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력 확대로 설비와 원자재 구매가 증가해 수입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한국 수출 성장에 강력한 동력이지만 단일한 엔진이 차량 전체를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는 그 동력이 더 많은 산업과 분야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관찰 인사들은 현재 한국 수출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것은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으로 촉발된 반도체 수요와 단계적 수급 관계의 영향이 큰 데서 비롯된다면서 이런 일정한 주기성을 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의 강점 제품인 고대 역포 메모리의 공급 부족 시장 환경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강호구 소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리온액이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리온이 주로 기업 내무에 머물러 중소기업의 주문, 취업기회 또는 민생복지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 산업의 수익성이 비교적 좋은 호황기를 활용해 한편으로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기술 우세를 다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 외에 새로운 분야를 육성해 거두교배의 창업과 취업에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현재 한국의 수출 경기가 반도체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의 구조적 집중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는 자본 집약성 특성이 두드러져 일자리 창출의 능력이 제한적이기에 업계의 리온이 더 많은 산업의 혜택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산업 다각화의 성장 여력이 압박을 받게 되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 탄력성도 더욱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수출의 엔진 단일화의 숨은 위험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슈퍼 구매자 플러스 슈퍼 판매자로 전 세계가 중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울란바타르의 오염 처리 난제를 해결한 중국과 몽골국의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的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이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보. 오늘은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렁성 같더라 국가안보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방금 우리가 들은 것은 2018년 6월 29일 19기 주황정치국 제6차 집단학습에서 한 습금평 총서기의 반달락 연설입니다.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고 다스림 속에서 혼란을 우려하라는 위원의 묻고 학편 7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경, 빈풍, 치효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에 치효는 뽕나무를 물어다가 둥지를 다시 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치효는 이미 둥지를 짓기 시작해 뽕나무 껍질과 뿌리를 쪼아 둥지를 묶어 단단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성국 미우주무가 바로 시경치효에서 나온 것입니다. 좌선에는 특별히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라는 이야기 하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춘추시기 진도공은 송나라, 제나라, 위나라 등 12개 제후국과 연합해 정나라를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약수한 정나라는 자국의 병력이 부족함을 알고 바로 죄를 자청하며 화해를 청구했습니다.

0: 전나라 군주는 또 사람을 보내 많은 귀송품을 진나라의 대물로 바쳤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진도공은 대신 위강의 큰공을 인정하고 대물의 반을 위강에게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위강은 대물을 사살하면서 진도공에게 공고했습니다. 서왈, 그 안 사위라고 했으니 미리 생각해두면 대비할 수 있고 준비가 있으면 우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뜻인즉 지금 비록 진나라가 강대하고 번창하지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전할 때 꼭 앞으로 가능하게 나타날 위험을 생각해야 하고 이래야만 준비가 있어 실패와 재난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강의 말을 듣고 나서 진도공은 그가 시시각각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주역 계사전하에서는 군자는 평안할 때 위기를 잊지 않고 존속할 때 멸망을 잊지 않으며 다스리실 때 혼란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평안하고 나라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고 맹자에서도 우환 속에 살고 안락 속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서 경전이나 제자 저작이나 모두 시시각각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고 다스려질 때 혼란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초라고 방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 시기부터 동남 연해 지역은 줄곧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왜구가 수시로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나라 가전 붕기 이전까지만 해도 왜구의 소란은 소규모 약탈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명나라의 공격이 강대한 데다가 전함도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왜구들은 특히 명나라 전함 복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강대한 화력을 장착한 복선은 당시 해상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가정년간 관원들의 부패가 날로 심각해지고 일부 상인까지 왜구와 결탁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안위를 망각하고 명나라의 중요 기밀인 복선의 기술을 왜구들에게 팔았습니다. 복선 기술을 장악한 왜구들의 새로운 전함이 해상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절강, 광동의 해군을 모조리 격파했습니다. 연해 지역 백성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됐고 결국 중국 해양 방위 역사에서 가전 왜구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그 후 석계광과 유대유가 나타나 명나라 세일대 전함을 제조한 후에야 다시 왜구에 대한 우세를 재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피비린 역사 경험 교훈은 수시로 강렬한 안보 의식을 갖추고 나라와 이민의 안전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도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평화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 유전자입니다. 우리는 늘 경계심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정세에서 우리나라는 복잡하다는 발전과 안보 환경에 직면했고 각종 예측할 수 있는 위험 부담과 요인이 확연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위험 부담을 해소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당부한 것처럼 역사를 거울로 삼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중요시하며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고 다스림 속에서 혼란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1: 병어근인 습근병이 저하는 전고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롱성 갔더라 국가안보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비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0: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슈퍼마켓 진열대에 가득한 글로벌 명품부터 한국 부두에서 각국으로 운송되는 중국 제조까지 수입과 수출 그리고 오고 가는 풍경이 이미 오늘날 중국 대외무역의 생생한 축소판으로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화물 무역 수출입은 동기 대비 17.3% 증가한 가운데 수입은 22% 늘어 증가률이 5개월 연속 수출보다 높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글로벌 슈퍼 판매자일 뿐만 아니라 슈퍼 구매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라시아 평론은 중국의 수입 증가가 세계 무역의 미래를 지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외신들은 중국의 글로벌 무역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글로벌 무역 장벽이 확대되고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계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이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2026년 글로벌 무역 증가률이 2025년에 5%에서 3.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 서방 정치인과 언론은 이른바 중국 충격 이점령 중국 압축론을 부추기면서 중국의 무역 흑자가 글로벌 시장에 충격과 압박을 가하고 있고 중국 제조업의 성장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공업화 발전 공간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경제 법칙과 기본 사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중 기준과 패권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 국제 여론의 광범위한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개방경제이론연구원의 상백천 원장은 중국은 세계 1위 제조대국으로서 완비된 산업체계와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각국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슈퍼 판매자로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무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초대형 시장의 혜택을 끊임없이 방출함으로써 세계에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환영받는 슈퍼 구매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서방의 왜곡과 비방에 대한 가장 좋은 반박입니다. 슈퍼 판매자로서 중국은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공급을 세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기계 설비, 공업용 부품 등은 발전 도상국 기업들의 비용 절감 등 더

0: 발휘함으로써 중국 초대형 시장을 세계의 큰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은 수출입 균형 발전 추진을 명확히 제시하고 올해 정부 사업 보고는 수입 적극 확대, 무역 균형 발전 추진을 한층 더 배치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17년 연속 세계 제2위 수입국 자리를 지키고 있고 63개국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은 150여 개 무역 동반자로부터의 수입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 중국 계열 행사는 국내외에서 40회 이상 개최되었고 약 100개국의 우수 제품이 이를 통해 중국 내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당면 세계 경기 회복이 더디고 수요가 위축되면서 시장은 가장 희소한 자원으로 되었습니다. 농산물에서 부품, 화장품에서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민중과 기업의 생활과 생산 수요를 더잘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 동반자들에게도 더 많은 주문과 일자리, 발전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전기기계 제품 수입이 5조 3,100억 원으로 동기 대비 29.7%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 산업의 전환과 승격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을 유력하게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수입 확대가 많은 자원형, 수출형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도와 포용적이고 혜택이 있는 경제 글로벌화를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남방 국가들은 특히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은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하여 5월부터 6월까지 기간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액은 1,938억 원으로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영국 위클리는 최근 짐바브웨 블루베리 산업을 사례로 중국 소비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프리카의 신선한 농산물 수출이 더큰 성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국제기관들은 중국이 초대형 시장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세계 무역 성장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구매자 플러스 슈퍼 판매자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이 되기를 더욱 원합니다. 중국의 발전이 세계에 가져다 주는 것은 충격이 아닌 기회이고 압박이 아닌 역량 강화입니다. 중국과 세계가 더욱 긴밀하게 서로를 향해 나아갈 때 서방이 부추기는 갖가지 그릇된 주장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은 중국의 기회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 대외관계위원회 마크 레오나르드 소장이 지적했듯이 사람들은 신속하게 갱신하는 중국의 과학기술과 신제품들을 갈수록 더 많이 접촉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해결책을 제공하고 또더 많은 번영의 기회를 창출하는 국가가 더 많은 민심을 얻을 것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어뢰륙을 몽골국 최대 규모이자 최첨단의 하수처리 시설인 울란바타르 중앙하수처리장이 공식 가동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수석 통역으로 근무하는 몽골국 직원 우리나는 요즘 하루 종일 공장 각 작업장을 오가며 몽골국 측 기술자들을 위해 통역을 하고 전체 운영과 유지보수 기록을 정리하면서 하수처리장 인계 작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철사국 그룹 회사가 중국 표준과 중국 기술로 건설한 이 하수처리장은 중국과 몽골국 양국의 중점 생태협력 공정입니다. 프로젝트 부지는 약 17만 8천 평방미터에 달하고 55개의 단독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수처리 능력은 25만 립방미터에 달해 울란바타르 시내의 대부분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어서 몽골국 인구의

0: 거의 절반에게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장 종합청사 4층 옥상에서 바라보면 8개의 거대한 2차 침전못이 거울처럼 펼쳐져 있고 맑은 처리수 수면에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비칩니다. 종합청사 로비에는 2개의 전지판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지능형 순환 재생 가능한 새로운 정수공장이고 다른 한쪽은 처리 용량이 부족하고 시설이 낡은 공장 모습입니다. 양쪽 화면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중국 중철사국그룹 회사 프로젝트 책임자 류혜운이 현지가 직면했던 오염처리 어려움을 설명한 데 의하면 기존의 낡은 공장은 1960년대에 건설되어 세 차례 개조와 증축을 거쳤지만 일일 처리 상한선은 겨우 16만 립방미터에서 17만 립방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하수 배출량이 늘어나고 또 구식 설비들의 고장이 잇따르면서 도시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다량의 하수가 울란바타르의 어머니강인 둘라강으로 직접 유입되어 강물에서는 늘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이에 대한 우르나의 감수가 자못 깊었습니다. 우르나는 10년 전 중철사국에 입사했을 때 회사가 맡은 몽골국 장애 아동재활센터 건설 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우르나는 당시 숙소 인근의 하천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를 늘 맡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신설 처리장이 안정적으로 가동되면서 주변 공기와 하천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류혜우는 이 하수 처리장이 맑은 물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탄소 순환 유리염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설계 단계부터 하수 처리, 청정 에너지, 자원 재생의 일체화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류혜운에 따르면 설계팀은 몽골국의 슬러지 유기물 함량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 중원 혐기성 반응기 4개를 부대 설치했습니다. 슬러지 발열을 통해 생성된 메탄가스를 발전에 활용함으로써 준공 후 처리장 전력의 약 25%에서 30%와 슬러지 가열형 열원을 자급자족할 수 있어 장기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수가 범람하던 상황에서 맑은 물이 강으로 흘러드는 변화를 이끈 이 프로젝트는 기술 공백을 메웠을 뿐만 아니라 현지 인력 양성과 자체 운영 유지 보수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2023년부터 약 70명의 몽골국 운영 유지보수 관련 인력이 중국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우르나는 현지 관련 부문 직원들과 함께 북경으로가 메탄가스 발전 특별 강습에도 참가했습니다. 우르나는 우리 몽골국의 많은 공정사들이 큰 수확을 얻었고 크게 진보했다고 느낀다면서 자기 역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우고 단련받은 덕분에 류사한 다른 프로젝트도 잘 해낼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최근 제9회 로신문학상 수상 소식이 중국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흥룡강성 작가협회 부주석인 조선족 작가 전영선의 중편소설 비밀이 중편소설 부문 1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세상 프로에서는 김혁 작가님과 함께 전용선의 문학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김혁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최근 중국 문단 최고의 상이라 일컬을 만한 제9회 로신문학상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선족 작가 전용선의 작품 비밀이 중편소설 부문 1위의 영예를 안았다는 랑보가 들려왔는데요. 전용선은 흥룡강성 작가협회 부주석이자 흥룡강문화학원 전업작가로서 조선족 작가로서는 김인순 등과 더불어 중국 문단에서 이미 문명을 크게 알린 조선족 작가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김혁 작가님께서 우선 로신문학상은 어떤 상인지 말해주실까요?
1: 네, 알다시피 로신문학상은 국가급 상입니다. 중국의 대문호이며 시문화 운동의 선봉이신 로신 선생이 이름을 따서 제정되었습니다. 중국 작가협회가 주최하는 상인데요. 이상 말고도 로신문학상, 모순문학상, 좌우극문학상과 함께 중국의 4대 문학상으로 손꼽힙니다. 1996년에 제정된 이래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상은 우수한 중편소설, 단편소설, 실화문학, 시, 산문, 잡문, 문학리론평론, 문학번역 이러한 여러 장르들 아우르며 이러한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에 대해 국가적으로 포상하는 상입니다. 로시문학상이 제정 취지는 작가들이 깊이와 혁신성을 갖춘 문학작품을 창작하도록 공모하고 현실주의 정신이 담긴 작품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 전신은 1980년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식이 문학이 막 시작될 때 제정된 전국 중단편 소설상이 바로 로시문학상이 전신입니다. 이청왕 14년부터 매 4년마다 한 번씩 선정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로시문학상은 중국 문화 각 분야의 최고 성과를 한자리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수상 작품들을 통해 중국 현대문학의 생동감과 시대적 연관성을 깊이 있게 드러내며 작가, 평론가, 번역가들이 창조적 기여를 권위적으로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김혁 작가님은 전용선 작가와 남다른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전용선 작가의 이 문학 이력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1: 네, 전용선 작가와는 10여 년 전에 제9차 전국작가대표대회에서 만나면서부터 알게 됐습니다. 그 후에 연변에서 조직한 당군문학상 시상식 때 만났고요. 사실 그때 저는 당군문학상 소설 부문 평심을 맡았댔습니다. 평심을 맡으면서 많은 작품 중에서 전용선이 작품인 중편소설 소화 18년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소화 18년은 전용선이 첫 작품집입니다. 그가 그때까지 창작한 거의 모든 소설 작품들을 여기에 묶어냈지요. 전부 중문으로 창작된 그의 작품집 속에서 한사, 소화 18년, 흰 태양, 붉은 태양, 이러한 소설들은 모두 전쟁 소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용선 본인을 만나기 전부터 저는 그의 드라마 낭떠러지, 중문으로는 쉐이야. 이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댔습니다. 여러 판본으로 갖추고 거듭 보았고 우리 주변의 작가들에게 적극 추천해 주었습니다. 전용선이 독보적인 창작 장르에 대한 관련 칼럼도 여러 매체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19년경에 전용선 씨가 용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용정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시인 윤동주의 그는 깊이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윤동주의 주옥 같은 시편들을 중국어로 번역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선참 윤동주 관련 단체를 차리고 관련 연구 논문과 책자들을 여러 권 펴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영국의 사무실에서 주석하면서 우리는 3박 4일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한살 터울입니다. 제가 전영선보다 한살더 많습니다. 그때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영두례 독서회의 주최로 전영선에 대한 특강회를 마련해 조선족 독자들에게 전영선 작가에 대해 알리기도 했죠. 또 번역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수차 긴 전화 혹은 장문의 메일로 윤동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전영선 씨와 그의 누님이 공동 번역 작업을 한 윤동주의 중문 시집 별헤는 밤이 출판되었습니다. 강서 봉황 출판사에서 출판한 전 작가님의 이 번역서는 아시아 도서 랭킹 1위에 오르는 기염과 경이로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번역 시집이 출판되자 전영선 씨는 번역에 협조를 해준 나에게 감사의 의미로 시집 50권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전영선은 연변 지역에서 어딘가 홀대를 받는다고 할수 있는 윤동주를 중국 대륙에 알린 공적을 세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상작인 비밀은 인민문학출판사에서 올해 초에 출판되었습니다. 수상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 저는 이미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해 읽었고, 이 책을 저희 위챗 계정에서 일찍 전족 독자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전영선 작가의 이 문학 이력은 어떤 행보를 거쳐왔습니까?
1: 전영선 작가는 1966년 흥룡강성 이춘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북대화학문공단이라는 곳에서 창작원을 지냈고, 삼강석간이라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중간 수교 이전에 이미 한국으로 가서 파주의 한 공장에서 힘든 노역을 했던 경력도 가지고 있네요. 34살 되던 해에 꿈을 안고 북경으로 올라간 그는 러시문학원과 북경영화학원에서 공부하며 비로소 작가의 길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주요 작품들은 장편소설 독신자, 소설집 소화 18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큰 관심을 보여서 세월, 눈 속의 승냥이, 어머니 등 이러한 드라마를 통해 관객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막상 그가 전국의 독자와 관중들에게 그 이름을 알린 건 첩보 드라마 낭떠러지 바로 쉐야였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요즘 첩보물이 큰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낭떠러지는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1: 요즘 TV 채널을 열면 온통 첩보 드라마 열풍입니다. 10여 년 내내 한일 첩보 드라마라는 장르가 드라마의 주요 장르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밑에 전에 집계한 데에 의하면 주요 방송국에서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는 드라마 200여 편중 한일 전쟁 드라마가 70편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3분제 2위가 바로 첩보 드라마입니다.
0: 그렇군요.
1: 이 활기찬 한일전쟁 드라마, 첩보 드라마의 배후에는 성숙한 영업, 판매 생산 라인과 애국이라는 정서가 그 뒤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트렌드와 자본의 추후로 인해 생겨난 산물인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일전쟁 시기에 대한 특수한 정감과 역사관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단순한 오락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그러한 드라마 작품들입니다. 지난 세기 격동의 연대를 현님과 스리를 곁들인 프레임으로 그려내고 있는 이러한 작품.

0: 분들이 중국 드라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린 영상물이 출연이라고 평론가들은 첩보 드라마의 출연을 반기고 있습니다. 전영선의 첩보 드라마는 이런 풍토에서 태어난 경전 작품입니다. 이 많은 중국의 첩보 드라마 중에서도 악권은 전영선이 낭떠러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0: 드라마는 일본의 침략과 국민당이 횡포에 맞서 싸우는 공산당 특공 인원인 주우리 활약상을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사랑과 증오, 음모와 배신을 현명과 액션을 곁들인 프레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1: 네.
0: 다른 드라마들에 비해 총격전이나 동작신 같은 것이 적습니다. 미녀들이 선정적인 유혹도 없어요. 하지만 30여 집 되는 동안 내내 마음을 졸이며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1: 네.
0: 전영선 씨가 심혈을 쏟아부은 탄탄한 스토리와 조연들이 웅신 깊은 연기가 돋보이는 드라마입니다.
1: 네.
0: 낭떠러지는 상영된 후 제18회 상해 TV

0: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죠?
1: 네, 이번에는 영화 시나리오입니다.
0: 아, 네.
1: 예, 바로 벼랑 위에서 쉐이아드상입니다.
0: 네.
1: 벼랑 위에서는 당시 온통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영화의 거장인 장예모가 메가폰을 잡았고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출연했고 11억이라는 억소리 나는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0: 네.
1: 저도 이 영화에 대해 CD로 갖추고 있었지만 이 영화만은 참말로 오랜만에 영화관으로 가서 봤습니다.
0: 네.
1: 예, 초대형 설비 대형 스크린으로 봤는데 그야말로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30년대 할빈에서 일제히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폭로하고 그 증언자를 구출하기 위해 급파된 우리 특공대 대원들이 구출 작전을 펼치는 와중에 보여준 신앙과 희생정신을 구가한 작품입니다.
0: 네.
1: 사실 벼랑 위에서가 흥행하기까지 그 기저에는 전영선 작가의 전작인 낭떠러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0: 네.
1: 제목도 유사하거니와 두 작품 중에 동일 인물이 등장합니다.
0: 네.
1: 영화 벼랑 위에서는 드라마 낭떠러지 속의 인물관계를 덜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지요.
0: 네.
1: 그러니 그 전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게 된 것은 드라마에서 남긴 유감에 대한 미봉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두 작품에는 모두 특공대원 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드라마에서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결말에 대해 관객들 모두가 애석해했습니다.
0: 네.
1: 룡두삼이라고 혹평하는 평자들도 있었고요.
0: 네.
1: 영웅들은 이미 격동의 시대에 핏부리며 산화해갔고 그 처절한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그래서 전영선 작가는 그 맺지 못한 이야기 앞부분을 영화에서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0: 네.
1: 배역이 바뀌었지만 드라마 속과 영화 속 주역이 보여준 성격과 자태는 의연하다고 봐야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전영선 작가는 왜서 이 첩보물이라는 이 장르에 이렇게까지 빠져들었을까요?
1: 네, 2020년경에 전영선 작가와 저는 장백선 잡지에 장문이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1: 그때 전영선 작가는 첩보물 창작에 매진하게 된 창작 이중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 작가님이나 저는 한 살 터울이 동년배이니 사실 첩보 드라마라는 작물에 익숙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일찍 지난 80년대에 중국의 관객들은 이미 첩보물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제작한 모란꽃, 이름 없는 영웅들, 그리고 루마니아와 알바니아의 첩보 영화도 많았습니다.
0: 네.
1: 그중 이름 없는 영화들과 같은 첩보물들은 지금 다시 봐도 유화감이 없이 그야말로 첩보물이 경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지에서도 겨우 몇몇 집이 화면이 떼창만한 작은 흑백 텔레비전을 갖추고 줄인 문화 욕구를 간신히 달랬던 그 당시에 우리에게 첩보 드라마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0: 네.
1: 전영선 작가는 장르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르물은 장르물로서의 냄새와 호흡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느라면 멜로물이 향기나 판타지물이 몽환에 비해 불편하거나 또 화약 냄새의 피비린내를 감지할 수 있겠지요. 첩보물이 주는 그 박절한 호흡 때문에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격동기를 온몸으로 헤쳐나가는 영웅 인물들이 평범하지 않은 모습, 그들이 겪는 정과 한을 여느 장르보다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작품 벼랑 위에서는 긴박한 와중에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짧은 편폭이지만 가장 관객들이 눈물샘을 건드린 부분이라 할 수 있지요.
0: 네.
1: 외편은 철로 만들어진 특공대원들 같지만 그들도 권력의 정이 있고 그 깊은 정을 대를 위해 버리는 부분이 특공대원들이 진 모습을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첩보물에서는 굳은 신앙과 용감한 희생, 그리고 자기 안위를 위한 반역 등 누르별별 생동한 캐릭터와 사건들이 목숨을 건 대결 중에 역력하게 그려집니다.

0: 그 와중에 인간의 인성이 실루엣이 아닌 뒷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첩보 소지를 좋아하는 것은 파란만장하고 긴장감 넘치는 줄거리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절벽 끝,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 인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가식과 꾸밈도 통하지 않는 그 진실한 상황을 쓰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전영선 씨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전영선 씨는 또 나는 단지 장르물이 흥행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다. 인물을 일상이 무사 안일 속에 아닌 특정적인 극한 상황에서 그려내며 실현해둔 인물에서의 인성이 광휘를 발견하는 것이 첩보물이 매력이 때문에 이 장르에 빠져들었다. 인간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본성과 하늘이 준 신성이 저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그려내고 싶었다. 제가 이 장르에 내내 심취된 그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많은 관객들이 호평 속에, 네, 이제는 관련 장르 중에 낭떠러지와 벼랑무에서는 경전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예. 사실 요사의 첩보 드라마 같은 장르물들은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1: 네.
0: 관중들이 갈채를 올리는 수작도 있겠지만 저수준의 작품도 상당수 보입니다. 그중 우리 한길 역사를 그냥 액션물이나 코미디물처럼 만들어버린 소위 한길 신극들이 바로 그 일례라 하겠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병폐를 보면 당시 강건한 시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에 앞서서 흥행과 상술을 앞세운 기상천외한 스토리와 또 배우들이 경박한 연기 때문에 관객들이 탐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현란한 액션이 있으나 인물의 성격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금을 몰부은 CG 특수 효과 처리는 있지만 시대상과 역사 배경이 진실한 현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순수 문학도 좋고 장르 문학도 좋고 우리 작품들은 순수물, 오락물 여러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신앙과 주의를 위해 육골이 쓰러짐도 마다하지 않은 전형적인 영웅 인물들을 담아내는 것도 중견 작가들로서의 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도 좋고 문학도 좋고 모든 장르는 또한 모두 인간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란 개념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관중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 내심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력, 배려심이 작품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매체로 보면 저희 작품 중에는 여느 첩보물에 비해 총격전이나 동작신 같은 것이 적습니다. 하고 전영선 씨는 말했습니다. 이번이 영화 벼랑우예서를 두고 몇번 시나리오를 고쳤었는데 액션 씬을 덜로차고 감히 대가인 장혜모와 전영선 씨는 언쟁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벼랑을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연극진은 요새 순수물을 누가 보냐? 총격신과 액션 씬이 더 많아야 관객들이 좋아하지 하고 전영선에 대해 이의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란한 기교신보다는 그 속에 숨은 인물들이 성격신이 더 중요하다고 전영선은 고집합니다. 그래서 전영선의 작품이 첩보물보다는 순수 문예물에 가깝다고 평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전영선 작가는 첩보물을 자신이 창작 1순위에 놓은 창작 경위에 대해서 저에게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장예모 감독과의 작품을 두고 또 언쟁을 벌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작품이 이 완성도를 두고 진지한 네, 작가적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여기서 장르 문학에 대해서 또 한번 부언해 봅니다. 순수 문학과 장르 문학 사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장르물들이 순수 문학의 영역 안으로 대거 밀고 들어오는 한편, 순수 문학과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첩보물이 아닌 현대 생활을 보여

0: 요즘 전영선 작가의 또 다른 드라마들인 덕신자나 세월이 그러한 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호불호가 엇갈린 와중에 현재의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이 관객들과의 양식과 감각은 사회를 구성하고 문화의 양상을 결정 지운다는 점에서 장르물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영역이지요.
1: 네, 그렇죠. 로신 문학상 수상을 두고 네, 본격적인 화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로신 문학상은 전영선 개인의 창작 인생에서 네,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그동안 네, 극작가로 대중에게 더 많이 알려진 그가 소설로 휘계하게 된 네, 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전영선 작가의 수상 소식을 접하고 저는 제일처럼 기뻤습니다. 개톡으로 축하도 보냈고, 수상 이후 여러 매체에 그의 수상에 대한 소감도 까흔히 읽었습니다. 소감에서 전영선 작가는 수십 년 동안 글을 써오며 중국문단 최고의 영예의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 이것은 단순한 영예일 뿐만 아니라 내가 수십 년 동안의 문학관과 미학에 대한 긍정이기도 하다. 나의 작품을 위대한 이름인 로신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슴 뛰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수상작 비밀은 25년 만에 문학 창작으로 돌아온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동안 전영선은 극작가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수십 년간 영상 각본 작업을 해오면서 소설을 쓸 겨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10월 잡지에 발표했던 중편 소설 여동생이 마지막인데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누님과 함께 시인 윤동주의 시집 별 새는 밤을 번역했고 그의 한 일은 모두 드라마와 영화 시나리오 창작이었습니다. 그는 소설 창작은 훨씬 다른 장르에 비해 자유롭고 외부의 간섭이 적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몇 편의 시나리오 작업에서 제작사와 큰 이견 충돌이 있었던 연거였습니다.
1: 그래요. 전영선 씨는 네, 수상작 비밀의 이 창작감이 일본 전범의 회고록과 방대한 역사 기록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꼭이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을까요?
0: 전영선의 여러 장르의 작품에서 알수 있다시피 예전이 소설 창작이든 시 번역이든 시나리오 작품이든 모두 다 동북과 관련된 서재들입니다. 아마 신문사 기자로 일한 적 있는 경력 때문일까요? 그는 역사 기록물에 큰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곳을 다니며 그곳이 지방지와 문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조선족 항일여전사 리민을 생전에 몇 번이고 만나서 취재하면서 동북항일사에 대해 조명할 뜻을 갖게 됐다고 저와의 대화에서도 몇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수상작 비밀은 항일 여영웅 조일만에 대한 조명입니다. 전영선은 어느 날 정협 문서 자료에서 일본 전범 오노 타이지가 쓴 미만주국 시기 회고록 조일만 탈출 사건을 찾아보았습니다. 적들의 입장에서 서술한 기록이지만 몇 가지 디테일한 표절이 그를 크게 놀래웠다고 했습니다. 적들이 눈에 비친 부상당한 채 포로가 된 졸마는 태연했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말솜씨가 뛰어나고 학식이 있어 보였다고 회고록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부대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기를 거절했고 일본인들에게 먼저 요구한 조건은 한끼 붙잡힌 한일군의 어린 소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녀가 강경하게 요구한 끝에 일본 측은 소녀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포된 당시 졸마는 다리 부상이 심각했는데 이사가 목숨을 지키려면 절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다리는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두 다리를 지켜 기회가 되면 다시 항일 최전선에 뛰어들려는 그의 견정한 생각이었습니다. 졸마는 사형당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아들에게 두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가 돌 지난 뒤 다시는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 마지막 그리움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1: 네.
0: 오노 타이지는 처형을 앞둔 그는 전혀 두려움 없이 퇴원했고 놀라울 따름이었다고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1: 네.
0: 요즘에 영웅에 관한 이야기가 틀에 박혀 있고 관념적인 거대 서사에 가려져 디테일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디테일이야말로 소설과 모든 예술 작품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며 적들이 회고록에 적힌 디테일한 부분들 때문에 이 작품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1: 네.
0: 전영선은 여러 사격 활동을 사양하고 50일 만에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1: 네.
0: 거의 폐쇄적인 지필 상태에서 비밀을 써낸 것입니다.
1: 네.
0: 비밀을 쓰는 과정에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1: 네.
0: 전영선은 동물을 아주 좋아해서 집에 개와 고양이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작품을 집필하고 있는 동안 집에 있는 달이라는 이름이 흰 고양이가 곁에 있어서 늘 컴퓨터 앞에 엎드려 배동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1: 네.
0: 출판사와 최종 교정을 마치고 원고 파일을 보내고 한숨을 돌리려던 그날 오전, 달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네.
0: 이 고양이는 전영선의 북경 사만루에서 주워온 길고양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1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전영선이 창작한 동북역사 소재 소설과 드라마 중 상당수는 실제 역사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번 수상작의 주인공이 조일만이라면 오래전에 썼던 여동생은 판려투광, 그중에 리더인 인물인 냉운을 썼고 한사에서는 항일명장 조상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출발했으면 어쩐지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전영선은 고백했습니다.
1: 네.
0: 그는 이민과 같은 항일 여전사를 여러 번 직접 취재하면서 많은 현실적인 중화민족의 운명이 뒤바뀌던 그 시대에 졸만은 순교자의 자세로 침략과 착취, 억압에 맞서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1: 네.
0: 그녀는 당시 신여성이었고 전국 여성 해방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졸만은 가난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그 지역이 부호였습니다. 어린 시절 발을 묶는 전통을 거부하고 집이 머슴들에게 강의를 열어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그 순간부터 그녀가 평범하지 않은 아이임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1: 네.
0: 그녀는 그 시대의 반항자이자 모든 것에 맞선 사람입니다.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남들이 갈망하는 안락한 생활과 부를 포기하고 가난과 고통, 불안정하고 뜨도는 삶,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혁명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1: 네.
0: 그는 고통받는 중국 민중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위해 죽고 자신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전설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녀의 개인사를 통해 그 시대의 신년성이 정신적 궤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전영선이 소설에서 역사적 사실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역사의 진실을 살리려고 그는 애썼습니다. 소설은 위만주국 경찰 지덕이용과 저자 나등 여러 가지 시선으로 진행됩니다.
1: 네.
0: 1936년 여름 할빈에서는 당시 위만주국 전역을 백합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리에 중상을 입은 여성 유격대원 일명 아가씨가 경찰들이 두터운 감시망 속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것입니다.
1: 네.
0: 이 사건이 연루된 경찰과 간호사들은 운명이 급격하게 뒤바뀌었고, 기동령 경찰 또한 이 일로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1: 네.
0: 해방 이후 그는 소련에서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이 이미 무덤 속에 묻힌 산성장으로 락인 찍혔음을 알게 됩니다. 평생 꺼내놓지 못할 비밀을 안고 그는 아내와 딸들과 가슴 속으로 조용히 이별한 뒤 세상에 자취를 감춥니다.
1: 네.
0: 소설은 유만주국 경찰 기덕영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펼치며

0: 실제 인물인 일명 아가씨, 바로 덜마니 이야기를 암선으로 가차시킵니다.
1: 네.
0: 이제 책을 읽을 더 많은 독자들을 위해 제가 여기서 스토리를 더 많이 밝히지는 않겠지만, 소설 비밀은 이렇게 한 개인의 운명과 민족의 생사가 맞부딪치는 거대한 시대 속에서 충의와 배신, 한 사람의 희생과 대중을 위한 양심적인 선택, 그리고 인성의 빛을 파헤쳐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비밀이라는 이 제목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0: 네, 전용서는 소설 집필 초기에 제목들을 몇 가지로 구상해 봤다고 했습니다.
1: 네.
0: 전달하거나 쉽거나 더 신선한 느낌의 제목들도 있었지만, 여러 차례 고심한 끝에 최종적으로 비밀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1: 네.
0: 다른 제목보다 눈에 띄고 놀란 느낌은 없지만, 이 텍스트에서 가장 어울리고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 네.
0: 가슴 속 깊이 묻어두고 다시는 꺼내서 말할 수 없는 비밀도 있고, 세월에 묻혀 영원히 답을 알수 없는 비밀도 있고, 여러 겹의 비밀이 서로 얽혀있는 모습은 인생사와도 같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작가의 앞으로의 창작 계획은 어떻게 될지, 또 비밀 이 영상화 작업은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0: 네, 지금 문학과 영상 모두가 침체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 네.
0: 그렇다고 인간의 정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문학과 영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영선 작가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1: 네.
0: 영상업이 쇠퇴한 큰 원인 중 하나는 문학을 등한시하고 멀어지며 오직 오락만 추구하고 시장에 맹목적으로 영합했기 때문이라고 전영선 작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1: 네.
0: 문학이든 영화든 정신적 속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정신적 차원이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앞으로 중편소설 비밀이 영상화 작업을 추진해 보련다고 전영선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1: 네.
0: 비록 시나리오 작가와 소설 작가는 자본 앞에서 대부분 약자이고, 본인이 구성
1: 그래요. 첩보물의 수작이라 정평되는 드라마, 네, 낭떠러지, 영화 벼랑무에서의 또 이어서 로신문학상 수상작 비밀에 이르기까지 독자와 관객들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는 작가의 또한 부의 우수한 작품이 나오길 미리 축복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혁 작가님과 함께 전용선 작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사 속 영웅과 인간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담긴 그의 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의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격려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극강 동지, 류전서 동지, 왕양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재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극강 동지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기타 5명 동지들은 모두 제18기 중앙정치국 의원이었습니다. 이 동지들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 자료는 매체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새로운 임기 중공중앙지도부 성원들을 대표해 우리를 믿어준 전당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꼭 맡은 바 자리에서 꾸준히 소임을 다해 사명과 중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완성했지만 일부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또 새로운 목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에 이르는 이 5년은 두 개 100년의 분토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 교차점에 놓여있는 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토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다음 몇몇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좌표가 됩니다.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 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이 초유 생활을 누리게 하고 점차 부유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총화하고 여세를 몰아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재반 분야의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확대해 개혁과 개방이 상호 촉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기필코 개혁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0: 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희망의 봄. 가사입니다. 봄은 희망의 봄입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사랑의 씨앗 돋아 따스한 햇살처럼 수줍은 사랑을 해요. 여름은 눈부신 여름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사랑이 짙어지고 눈부신 햇살처럼 열렬한 사랑을 해요.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탄 인연입니다. 김문우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김문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하는 중이랍니다.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는 이제 저도 혼자 다니는 걸 즐겨야 할까 봐요. 근데 혼자 다니는 게참 좋더라고요. 집에 가든 게임방을 가든 주위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이 뭉쳐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도 의지하는 인간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 가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조금은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듣습니다.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

재미있는 상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잉어의 콧구멍이 네 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속에서 사는 잉어는 콧구멍으로 물이 들락날락한답니다. 언뜻 보면 콧구멍이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 두 개씩 뚫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잉어는 물속에 녹아있는 먹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잉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거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조개, 새우, 게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곤충, 어린 물고기, 물고기의 알, 돌에 붙은 미생물, 물풀까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코로 물이 들락날락하면 숨은 어떻게 쉬느냐고요? 숨은 아가미로 쉬기 때문에 콧구멍은 오로지 냄새 맡는 데만 쓰인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또 저의 음악의 향기 코너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구정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봄.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얻는 만큼 그만큼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값진 것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슬픈 것을 일찍 알기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네, 행복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향숙 가수의 노래입니다. 꽃길.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送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0:30，你在等着谁的气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现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晨不进饭，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假传圣旨可是死罪，
1: 哥今天还差这一条死罪吗？